노래 하나, 추억 둘. 시간이 좀 여유로운 날,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여태 다니던 길이 더 낫던데요? 다른 길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좋겠어요. 자주 다니지 않던 길, 하지 않던 방식들. 그게 더 나으면 나은 대로 이득이고, 별로면 그동안 하던 게 더 낫구나 싶어서 뭐 다행이고요. 어느 것도 손해날 일은 아닐 거예요. 단, 여유가 될 때 혹시라도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두 가지 말고 세 가지여서 나머지 하나도 마저 해보려고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자주 다니는 어느 그 길이 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로 많이 다니는 곳. 근데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고요. 이게 모험을 해서 뭐하나, 모험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다른 두 가지 경로를 한번 가볼까 하다가도 아예 다음에 그렇게 외면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이다 싶었죠. 혹시나 만약에 그 가보지 않았던 길이 더 좋고 빠르고 그러면 아 얼마나 속상할까 싶은 마음에 이때다 하고서 해봤는데 아 결론은 다시는 그리 안 가야겠다가 됐어요. 그래서 여태 다니던 길이 좋았구나, 최선의 길이었구나. 근데 또 하나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걸 또 여유가 되는 때에 오늘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해봐야 하는데요. 아 글쎄요, 뭐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아우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라는 마음 때문에 손해는 아니니까 다행인 거고, 뭐 약간 합리화를 했지만 이게 그냥 합리화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좋은 경험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길까지 가봤을 때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질 테니까 어느 것 하나도 손해는 아닌 거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이 있고 늘 하던 방식이 있고, 물론 그 길에는 뭔가 많은 힌트를 주고 가르침을 주는 이정표도 있고 또 스승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쎄요, 배운 대로만 잘 가면 또 모르겠는데 항상 그러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다 직접 부딪혀보고 나서야 예전에 어디선가 힌트를 얻었던 거, 가르침을 받았던 거, 누군가가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줬던 것까지 그게 이거구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요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갑자기 하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권에 대한 얘기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됐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맞물려서 늘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스승의 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그런 목소리들을 좀 크게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나를 위한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중에서도 5월의 어떤 날 중에 스승의 날이 가장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날로만 여기는 날이 되지 않았나 조금 반성해 보게도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만 개선이 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두 가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참 스승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스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서로가 같이 고민해 볼 일일 거예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로 좀 흐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인생에는 길이 많다. 그중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혼자 빛나고 있는 보물 같은 그런 길도 있을 테니까 골고루 경험도 해보고 모든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는 노래들 월수금 참여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코너는 준비 과정이 굉장히 좀 공이 들었습니다. 이게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정성껏 써주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아무튼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기다려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만 박스를 드립니다.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방남정 널 그리며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저 사람 참 재밌게 사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차분히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눈을 반짝이며 뛰어들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가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걸까? 저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하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을 넘어 매일의 선택, 관계, 소비, 시간 감각, 정리 습관, 스트레스 대처 등 삶의 전반적인 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매번 벼락치기를 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집중력이 높고, 다른 누군가는 주어진 일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온종일 불안에 떱니다. 누군가는 유유자적한 삶을 꿈꾸고, 다른 누군가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얻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딱히 인간관계랄 것도 없고 매우 고독해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배경에는 각기 다른 성격이 자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 다시 말해 감정과 인지의 패턴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인 경우가 많죠.

나는 나, 오늘은 서영은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최재훈의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린 모두 각기 다른 삶을 산다. 그 다름의 배경에는 각기 다른 성격이 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이수만의 행복 함께 드릴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장덕의 님 떠난 후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101 쓰시는 분은 일찍 오셨네. 아,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더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서둘렀다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기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요. 아침 시간에는 5분 10분 차이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준비해서 뭔가 더 서두르셨다면 당연히.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신림동 유리님, 더우면 더운 대로 즐겨봅시다 하셨어요. 아니 뭐 즐기든 못 즐기든 간에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도리가 없어서 어쨌든 부딪혀야 되니까 이왕이면 즐기는 쪽으로 즐긴다 마음 먹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산갈매기님,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도 주셨고요. 늘 좋은 글귀 고맙습니다. 황금박쥐님, 오늘도 안녕하시죠? 라고 갓 삶은 호박고구마와 뜨아로 흡입 중이에요 하셨는데 맛있겠는데 호박고구마 예. 아메리카노 한 잔. 아, 여기서 침을 삼켜야 안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유상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운두배님, 푸짐하게 피어나서 보릿고개 백성들을 더 배고프게 했던 입합나무 꽃이 질 때면 맛있는 아카시아 꽃이 때 맞춰 피어서 허기를 달래주곤 했는데 지금이 딱 그 계절입니다. 라고. 아, 그냥 아름답게 뭐 예쁘다 예쁘다 이런 생각으로 보고만 있던 그런 풍경에 이런 의미가 있군요. 이때군요. 그게. 그러게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써보지 않은 세대에게 보릿고개가 뭐야, 보리가 많이 펴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아카시아 꽃은 별미라면 별미인데 젊은 층은 이런 사연을 알까요? 하셨습니다. 전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거 이렇게 뭐 많이 해줬죠.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고 어느 계절쯤 되면은 약간 뭔가 되게 좋은 냄새도 나고 그 아카시아 꽃도 예 그거 재밌게 하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이 즈음에 항상 해왔던 거더라고요. 72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은정님, 회원님도 와 계시고요. 정희님도, 정희님 요즘 조금 바쁘셨죠? 바쁘신 일은 어떻게 잘 끝내셨나요? 참희수님, 어느 집 담장 사이로 빨간 장미, 5월은 장미가 피어나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7218 쓰시는 분도 와 계십니다. 헬스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말 부부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년 같습니다. 하루가 100년씩이나 그 정도의 체감입니까? 그래요. 이정덕님도 어서 오세요. 출석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모두들 이번 한 주도 또 애쓰고 아직도 뭐 이 한 주의 개념이 딱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바쁜 일정이 끝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 더 바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한 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티파니의 라디오 로맨스 준비했고요. 카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까지 이어갈게요.
1: From who? Just say from the one who loves you, baby.

근데 운동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 집중해서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상쾌하죠. 딱 끝나고 씻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친구가 꽃가게를 하는데 감기로 수액을 맞고 일을 하더라고요. 어제 로즈데이 뭐 이런 거에 또 스승연을 앞두고 요즘에 좀 많이 바쁘셨군요. 밥도 못 먹길래 국수 삶아서 줬더니 너무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친구분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가 있는 저기 조용필의 노래를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첫 곡이 아쉽게도 첫 곡이 우리 가왕님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분 경민님이죠. 그래요.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주말엔 좀 잘 쉬시고요. 정말 5월이 좀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중에 가끔 리듬 조절을 좀 못해서 갑자기 또 김선숙님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앞만 보고 달리다가 몸살 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빨리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재원님은 어제 막차 운행하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지금 일어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이불 속에서 나와쇼 하셨는데 그래요. 이때가 제일 또 약간 여유롭고 기분 좋은 때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유상욱님의 신청곡을 한 곡 전해드립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함께해요.

비틀즈의 Let It Be 함께 하셨습니다. 아우, 제가 문자를 오늘 하나 실수를 했네요. 독수리님! 이제는 그 전에 그 이름 뺄게요. 아이쿠, 오늘 그냥 제가 어제 바꿔놓는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짝. 이제는 독수리님으로 만나요. 김성숙님 와 계신 걸 제가 지금 봤어요. 아까 노래 올리면서 와 계셨네. 저희끼리 막 그랬습니다. 창가 화분에 꽃들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시고 계시다고 음악에 취해봅니다. 오늘부터 밀린 저녁부터 스케줄이, 그러니까 몸살이 이제 좀 괜찮아지셔가지고 밀려있는 그 스케줄들 하나하나 다 하러 나가셔야 되나 봐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텃밭도 가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아가들도 돌봐야 되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데 몸보양을 좀 해야겠다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으로 2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니의 페이스풀리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이용,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7280 쓰시는 분, 또 은선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동수님, 전주 근교에 작약꽃이 활짝 피었네요. 내일 모내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작약꽃 사진도 주셨고, 아이고, 꽃 사진은 너무나 예쁜데,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이제 큰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61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현경님도 와 계시고요. 날이 점점 더워져 걱정이네요. 5368 쓰시는 분. 그리고 다들 5월을 바쁘게 살고 계시군요. 저도 잘 있습니다. 라고 14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꾸리님이 아이고 제 목소리가 마음 편해지고 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은데요. 편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혜은이의 열정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황금박쥐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겁 없이 버스 여행을 즐기기 시작한 추억을 올려보려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 경부고속도로 개통 초창기 미국에서 대륙을 횡단하던 그레이 핫땡땡이란 2층 고속버스가 국내 운영을 했습니다. 중2 어느 방학, 엄마에게 친구 몇 명과 인천 작약도로 1박 2일 놀러 간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부산행 고속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달리던 중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큰 누님 나이 정도의 여자분께서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학생이지? 혼자 어디 가니? 알고 보니 그분은 용산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속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를 두 번이나 들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추풍령 휴게소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셨던 선생님께서 호두과자와 음료수를 사와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과자를 먹던 중 선생님께서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적어드렸고 부산에 도착해서 조심히 여행하라는 선생님의 당부를 들으며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영도의 태종대와 해운대 바다를 구경하고 여인숙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 간청한 것뿐이에요. 다음날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오른 저, 이번엔 버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궁금해서 신호가 오지 않았는데도 달리는 차 안에서 화장실 도어를 열고 들어가 봤죠. 지금의 항공기 내부 화장실과 조금 유사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울 도착. 저녁 준비를 하시던 엄마와 큰형이 뛰어나왔는데 충격적인 반전. 재준아, 너 용산에 어떤 선생님께서 전화 왔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먼 여행은 좀 자제해달라나, 이게 무슨 말이니? 너 인천 간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은 큰형에게 혼쭐이 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맛있는 김치찌개와 밥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맛있게 먹고 다시는 혼자 그런 짓이나 거짓말하지 않게 놀아 싹싹 빌었어요. 소영님, 저는 왜 그리 남다르게 타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에도 차멀미하는 색시를 집에 두고 저 혼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노추 덕분에 이렇게 잊힐 뻔한 추억을 소환해봤네요. 김희진, 영원한 나의 사랑, 남이 보이네.

나미의 보이네,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희진의 영원한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곡을 신청하신 우리 황금박쥐님, 제가 오늘 그 약간 생색 아닌 생색을 잠깐 일부에 냈었는데 사연을 진짜 길게 주셔서 행복한 고민을 했죠. 이 내용도 다 소개해드리시고 이 내용도 다 넣고 싶고 막 그런 고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좀 살을 붙여야 되는 경우도 고민인데 아, 좀 줄이는 게 힘든 날도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였고요. 우리 그 며칠 전에 그레이 핫땡땡 버스 이야기 잠깐 황금박쥐님이 주셔가지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연을 한번 써보겠다 예고를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또 다시 그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본 결과로만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이 버스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이게 원래 이제 미국에서 다니던 버스니까 옛날 미국 영화 봐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다닌 게 아니라 또 다니다가 없어져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아 추억에 있다 없어진 버스라고 기억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걸 단정 짓기는 힘든데 이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 버스가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외국에 가서 뭐 투어 버스나 장거리 야간 버스 이런 거 타면은 있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근데 아무리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열차처럼 레일을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시스템하고 그런 구조하고 이 버스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도로에서 가다 서고 뭐 약간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열차 같진 않을 거예요. 네. 약간 휘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날도 어떤 분이 아 저도 보긴 봤는데 타본 적은 없어요. 라고 이게 모든 노선을 전국을 다녔던 건 아니니까 그 시절에 분명히 봤을 법한 시기였어도 나는 본 적이 없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아 옛날에 이런 또 버스가 다녔구나. 또 노선을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찍고 내려가는 그런데 지금의 고속버스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 같았던 근데 그 안에 한번 구경은 해보고 싶네요. 그 시절의 버스, 그 시절의 화장실 있는 버스 1.5층 그 버스는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저도 유난히 이동수단에 대한 약간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편이라 우리 황금박쥐님의 약간 이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색시를 두고 혼자 그렇게 어딜 다니셨던 거예요? 이 대목은 좀 더 궁금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9 쓰시는 분이 바로 주셨네요. 저도 그날 인터넷 찾아봤잖아요. 덕분에 그런 버스가 있는지 몰랐었네요. 라고. 그렇죠. 혹시라도 또 비슷한 추억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요. 문자는 4부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3부 끝곡으로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함께 할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수철의 장밋빛깔 그 입술, 다람쥐님 신청곡으로 4부 첫 곡 함께했습니다. 자, 아, 황금박지님, 우와, 제 글이 왔군요. 네,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색시와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은 국내에 화장실 버스는 없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프리미엄 버스를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배웅하면서 잠깐 올라가 봤는데, 그것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뭐가 막 놀라운 새로운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좀 강조한 듯한 구조.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그 터치패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긴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송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도 참 버스가 예전에 우등버스 이런 거 없었던 시절에 둘둘 양쪽으로 있는 그런 버스, 직행버스 이제는 완행버스, 정류장 막 없는 것도 만들어 서는 것 같은 그런 완행버스 타면 똑같은 목적지인데 한 2시간 이상씩 막 차이 나고 그랬어요. 장거리 가는데, 지방 가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536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지금 찾아보셨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때 그 해당 구간을 뭐 안 계셨고 못 타봤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정님은 지금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죠. 그리고 6318 쓰시는 분 안에 화장실로는 부족합니다. 매점도 만들고 버스 안에요. 아 그러자면 이 여객 승무원이 또 한 분 더 올라가셔야 될 것 같고 일이 커지네요. 그냥 상상으로 그려보는 버스 재밌습니다. 꾸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영님의 추억 속의 노래 코너 만들어서 사연과 노래 들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는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제가 충분히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곡에도 뭐 제가 생각나는 제 추억이 있으면은 이거 또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편이라 따로 코너를 만들기보다는 너무 많으니까요. 다른 노래들에 좀 묻어가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뭐 이벤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311 쓰시는 분 현주님도 와 계시고요. 418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갑자기 버스 타고 여행 가고 싶어진다고. 그렇죠. 버스 타고 여행 저는 좋아해요. 저는 기차 여행도 좋지만 버스 여행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기차보다 고속열차보다는 좀 느리지만 바깥 풍경을 좀 오롯이 눈에 담고 약간 내가 직접 기차보다는 조금 땅을 직접 밟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좀 이어갈까요?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소영님 날씨가 벌써 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이네요 라고. 그러게요. 이제 뭐 어제부터 낮에 예보 말고 현재 기온으로 30도 이런 걸 보고 나니까 그냥 뭐 여름이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징검다리 여름 신청하셨네요. 함께합니다.

징검다리 여름 함께 하셨습니다. 여름 느낌 나네요 라고 은주님이, 그쵸. 우리 김정태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제는 뭐 더위를 물리치고 싶은 노래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열치열 정말 여름 느낌이 가득한 그런 노래들 얼마나 많이 신청하시겠습니까. 1년 사계절 이렇게 신청곡으로 쭉 관찰해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관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약간 그 흐름들이 느껴져요. 이때가 되면 이런 노래가 올 때가 됐는데 싶은 그 순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7328 뒷번호 쓰시는 분이, 그래도 그 시절에는 낭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분이요, 황금박쥐님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혼날 일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별일 없었고 그래서 다행인데,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그쵸. 그때도 이러면 안 됐죠. 중학생인데.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사연을 많이 줄였는데요, 형님한테 혼줄이, 보통 혼줄이 난 게 아니에요. 엄청났어요. 그리고 혼나고 흠신 이제 좀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제 서러워서 구석에서 이렇게 주무셨던 모양인데 밥도 못 먹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깨우신 거예요. 일어나라 박쥐야.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일어나 보니 그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산에서 뭐 했고 소상이다 말씀드리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싹싹 빌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사연 소개를 길게, 더 길게 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줄였죠.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나간 건데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하셨대요. 그 뒤로는 안 하시고 결혼하고 새색시 혼자 놔두고 멀미한다고 놔두고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셨답니다. 근데 저도 이동수단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관심 많아가지고 기차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멀리서 아빠가 저게 기차다, 저기서 나올 거다, 무슨 약간 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도 같은 데서 저쪽에서 이제 기차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대는 지나가겠지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궁화, 비둘기 이런 열차가 정말 칙칙폭폭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눈에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기차가 너무너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저 안에 사람들이 막 양쪽으로 앉아있고 TV에서 보던 그 뭐 달걀 이런 거 파는 아저씨도 지나가고 그런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처음 타본 건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하고 어딜 따라가느라 탔는데 속은 너무 큰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기차도 크고. 아무튼 그래서 유난히 탈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의 그 어떤 취미나 취향을 아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사연 오면 제가 더 신나고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아우, 얘기가 또 많이 샜네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전해드릴까요? 사라본의 얼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헬스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고속버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고속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프리미엄 고속버스, 비행기와 비슷. 다른 건 못하겠음.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제리님이 맞아요. 제리님이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그레이 핫땡땡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던 중 설명을 해주시네요. 짧은 문자 사연을 추억 사연으로 보내신 거라고. 예, 소영님하고 나하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거 아닌가? 지난 방송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었다고. 오,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요즘에 시간에 관한 영화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그레이 핫땡땡이 가장 빠른 게, 아 맞아요, 그 개 중에. 그래서 고속버스,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을 썼겠죠. 그 회사도. 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7280 쓰시는 분도 갑자기 나도 사연 한번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나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너무 짧지만 않으면 소영 씨가 살도 붙여준다 그러고, 이렇게 길면 약간 가지치기도 해준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도 한번 보내볼까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요, 뭐든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너무 짧으면 곤란해요. 자, 백설공주님이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를 지금 들을까요? 이건 호흡,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샤나나의 이찌비찌 티니위니 옐로폴카 답비키니 전해드려요.

샤나나의 It's Busy Teeny Weeny, 옐로폴카 다비키니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추억에 관한 얘기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짧게 주시는 건 방송 중에, 그리고 추억 사연은 조금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1746 쓰시는 분은 제 추억은 아닌데도 제 추억같이 오늘도 빠져들었던 두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황금박지님은 네, 아유 항상 감사드려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을 준비합니다. 헬스님의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준비해뒀고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원유를 전량 수입해 쓰는 대한민국. 원유 공급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유 수급 비상, 지금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조정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조명과 냉난방, 승강기 등의 불필요한 가동을 줄입니다. 일상에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차지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차와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합니다. 전력 피크타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차지합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주유는 필요한 만큼만. 가짜 석유나 사재기 등 불법 유통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큰 에너지가 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스승님 숨결 따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스승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어려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됐다고 해서 스승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스승님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길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손을 내밀어줬던 스승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커다란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갖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함께할게요. 창작성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페퍼톤스 땡큐.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선진 후진입니다.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진은 먼저 입교하거나 먼저 출가하여 교단 창립에 먼저 참여한 사람입니다. 또 후진은 뒤에 입교하거나 뒤에 출가해 교단 창립에 뒤에 참여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법력과 업적이 출중하면 나이나 연륜에 상관없이 선진 대접을 받고요. 따라서 누구나 선진인 동시에 후진이 되고 후진인 동시에 선진이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집 하나를 짓는 데에도 대들보도 있어야 하고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한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각 방면의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하겠냐고 말씀하셨고요. 대종사님께서 선후진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셨다고 전하며 우리 동지들은 늘 서로 애우하고 돕고 받들며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끌어줘서 한 가지 이 대업에 동심 합력해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게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선진 후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먼저 성가 103장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이어서 성가 162장입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

학창시절 선지님들이 스승님의 추모담을 하다 눈물을 닦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그리우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궁금했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그 속에 앉아계시는 스승님을 뵙고 눈시울을 촉촉이 적시고 있다. 교무 초년생으로 교단의 큰 어른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을 모시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후진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 그 시절을 아련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날은 스승의 날이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신 구타원님은 조금 지친 듯 정원 의자에서 쉬고 계셨다. 남산 자락에 있는 서울수도원 화단은 이 무렵 활짝 핀 꽃들로 봄의 황홀함을 뽐냈고 그중 목단은 꽃송이가 크고 화려하여 보는 이도 꽃송이처럼 풍성하게 했다. 손님 맞이로 종일 종종거려 피곤했지만 스승님께서 꽃 구경을 하시니 나도 더물어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당시 간사로 있던 덕현이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꽃이 지기 전에 스승의 날 기념사진을 찍어드린다며 구타원님 곁에 앉길 권했다. 작업복 차림이라 주저하는 나에게 구타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래, 한 장 찍어라. 상중이하고는 사진 찍을 일이 없었다.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두면 후에 구타원님 모시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자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콧날 찡하게 스승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말씀을 거역하기 죄송하여 작업복 차림인데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찍었다. 그 사진은 구타원님을 모시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다. 항상 어렵고 두렵기만 했던 스승님. 툭툭한 성격과 표현 탓으로 스승님께 걱정만 끼쳐들었다. 어찌 어른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대종사님 말씀이 번득 일어난다. 제자가 아무리 스승을 그리워한들 스승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랴. 당시 나는 구타원님에게서 항상 열애된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꺼내보면 사진 속에 담겨있는 스승님의 사랑이 가슴 가득 전해져 온다.

마음 산책. 오늘은 김상중 교무님의 글 두렵기만 했던 스승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선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선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선가 48장과 49장 만나볼게요.

먼저 살펴볼 성가는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입니다. 이 곡은 득도의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득도란 미혹의 세계,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얻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득도의 원불교적 의미로는 이런 대도의 귀의에서 원불교의 교도가 되는 것, 제가 교도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득도를 증거하고 축하하는 의식으로 득도식을 치르는데요. 득도식에는 입교식과 출가식이 있습니다. 처음 원불교에 입교하여 교도가 될 때 행하는 것이 입교식, 전무 출신을 서원할 때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친 후 출가식을 거행합니다. 교도로서의 시작과 설렘이 담긴 성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삶과 원불교를 만난 전후의 삶, 입교를 결심할 때의 마음과 또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떠올리기에 적합한 성가가 바로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불교 교도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희망 가득한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면서 또 원불교 교도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면서 성가의 가사를 들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성가 48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득도의 노래 듣고 옵니다.

원불교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득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49장을 만나볼 텐데요. 이 곡은 음법 결의가로 생각하면 과거 세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음법 결의란 교도 가운데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 처지가 적당하고 뜻이 서로 맞는 사이에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음부자와 음모녀의 의를 맺어 한 가족의 정의로 일생에 그 의무를 각각 이행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이 아닌 법연으로 더욱 서원과 정의를 견고히 하자는 의식이기도 한데요. 음법 결의는 원기 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보면 주변에 음법 결의를 맺은 도반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처럼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음법 결의는 종교를 통한 가족의 새로운 모습, 대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보다도 더 가족 중심적이고 혈연이 중시되는 과거 사회에서 종교를 통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상당히 개혁적으로 보이는데요. 은혜를 알고 그 의를 지키면서 영생토록 이 공부와 사업에 자신할 만한 자타력이 되어주고 불과를 성취하는 선현이 되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보면 좋겠죠. 나 혼자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은 도반이 있다는 것, 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참다운 법연이 있다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원불교 성가 49장 생각하면 과거 세상 음법 결의가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내일 오후 1시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원불교가 완도지역에 뿌리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소남 김영현 선생과 미산 오석균 선생을 기리며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현판 제막식과 소남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유공인들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 충남교구가 오는 17일 계룡 별마루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법문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린이 법문축제는 아이들이 교법을 놀이로 즐겁게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공의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황주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신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 지금 주변에 종이 한 장 있을까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앞뒤로 붙은 양면 색종이면 더 좋겠네요. 우선 반을 접고 또 그 반에 반을 접어보세요. 양쪽 모두 다요. 종이 접기용으로는 이걸 대문 접기라고 부른다죠. 다 접고 나면 8줄의 긴 막대 모양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 양쪽 끝을 핑킹 가위로 삐죽삐죽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혹시 가위가 없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손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내서 찢어보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잘린 끝부분에서 4cm 정도를 남기고 살짝 접어 올린 뒤에 윗부분을 부채꼴 모양으로 활짝 펼치면 어느새 정성 가득한 종이 카네이션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더 풍성한 꽃잎을 만들려고 꼬리비까지 동원해서 종이결을 하나하나 살려낸다고 하네요. 종이로 꽃 한 송이를 만드는 데 들이는 그 섬세한 손길과 시간, 결국 그 정성이 모여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선물보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 한 조각 아닐까요? 기분 좋은 12시, K씨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로 마음을 전해볼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반갑습니다. 5월 15일 기분 좋은 12시 자는 김희원입니다. 유독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은 5월이죠. 몸은 조금 바쁘겠지만 한편으로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평소에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쑥스러워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어색한 표현들을 조금이나마 꺼내볼 수 있는 날이죠. 정성껏 접은 빨간색 종이에 그 꽃에 담긴 그 마음이 참 어여쁘게 피어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여기 기분 좋은 12시에도 나눠주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 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펙스의 청춘에게,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이펙스의 청춘에게, 투어스의 내일이 되어줄게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681 쓰시는 분이 K씨 노래 정말 좋아하고 듣고 싶었는데 첫 곡으로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랑 희원씨랑 마음이 통했나봐요. 제 마음도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에게 닿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K씨 노래 참 좋은 곡 많죠, 그쵸?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저는 오늘 퇴근하고 아들하고 즐거운 영화 데이트를 가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8233 쓰시는 분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문자 한 통을 드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해 주셔서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그 마음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다비치의 타임캡슐.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다비치의 타임캡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601 쓰시는 분이 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제가 어버이날 사드린 꽃바구니를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셨더라고요. 더 자주 찾아뵈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 카네이션, 비누로 꽂아있는 카네이션과 선인장꽃을 사다 드렸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뻐서. 이게 결국은 생활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어갖고 선인장을 사서 드렸는데 굉장히 그, 아유, 뭐 이런 걸 사왔니? 라고 하시면서도 제일 잘 보이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 확실히, 예. 우리 여자들은 꽃을 참 좋아해요. 그쵸?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땡큐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2451 쓰시는 분께서 팀장님 책상에 몰래 카네이션 볼펜 하나 두고 왔어요. 평소에 엄하시지만 오늘은 좀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학교엔 선생님이 계셨다면 직장엔 팀장님이 스승님 같은 분이시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사수, 나의 사수가 있죠. 진짜 그분들이 진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방향도 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451님께 그 팀장님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문자를 읽으면서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성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3294 쓰시는 분께선 금요일이라 반차를 쓰고 나왔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 뻔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이 간절하네요. 오늘 점심 메뉴 냉면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진짜 뭐 열무국수 아니면 뭐 물냉 아니면 모밀 뭐 요런 것들이 진짜 당길만한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예, 집 밖은 위험해처럼 실내에서 계시는 게 좀 시원합니다. 예, 밖에 나가면 정말 더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덥고 더 더울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진짜 해를 조심하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박찬영의 춤추며 노래하자.

나상현 씨 밴드 낙원 그리고 박찬영의 춤추며 노래하자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650 쓰시는 분이 배달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카네이션 배달이 유독 많은 오늘 학교 때 선생님들도 생각나고 제 마음도 덩달아 붉게 물드는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시겠네요. 진짜 오늘 배달 중에 카네이션 꽃 배달이 좀 있는 날이에요. 그쵸? 안전운전 하시고 네 요렇게 또 되새겨보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뒷번호 0734 쓰시는 분께선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선생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용기 내어 안부 전화 드렸더니 여전히 어머나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셔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족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아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진짜 그러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전화드리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김보경의 청개구리 아이유의 티처.

김보경의 청개구리, 아이유의 티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온앤오프의 여름 쏙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박우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자,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채유리의 숲.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Back to the 9020. 아, 예, 몽테스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996년 7월 셋째 주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 차트에 12위가 빠져 있어서 21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의 추억송 90년대 차트 한번 만나볼까요? 1996년 7월 셋째 주 21위입니다. 이 연도의 첫 번째 싱글 사랑해가 차지했네요. 화려한 장미꽃이 앨범 한가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보는데 그 시대에 힙했던 이 연도의 로맨틱 감성을 아주 아주 살짝 엿볼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런 비트가 나올 수도 있구나. 지금 들어도 여전히 놀라운 이연도의 사랑해가 21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2 곡은 솔리드의 끼리끼리가 차지했네요. 4집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노래가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죠. 그런데 반전의 가사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공유와 소통의 노래 솔리드의 끼리끼리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가 차지했네요. 도입 부분만 들어도 바로 정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곡이죠. 이때 엄정화의 모든 게 유행이었는데 특히 파인애플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 삐죽삐죽 됐던 그 올림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겠다라는 그 다짐까지 유행 아닌 유행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전성기 배반의 장미가 19위에 있었네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1위를 차지한 솔리드의 끼리끼리. Let's get it on. I'm open real wide. Act like you the Lone Ranger baby and take silver for a ride.

솔리드의 끼리끼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996년 7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8위는요, 박상민의 무기여 자리 거라가 차지했네요. 이 노래는 따라 부르기보다는 듣고 있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가사에 나오는 여자의 다섯 명의 똥차의 이야기. 참 안타깝게 듣고 있게 되거든요. 이상하게도 집중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곡 무기여 자리 거라가 18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위 곡은 리아의 네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차지했는데요. 처음 부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정도로 작은 소리로 나옵니다. 후렴 부분에 달아서는 서서히 리아의 거침없는 고음을 들을 수 있어 아 이 곡! 이라고요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리아의 1집 앨범에서 타이틀과 더불어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곡 네 가지 하고 싶은 말이 17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6위 곡입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 차지했어요. 5집 수록곡인데 김종서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합니다. 락커 김종서에게서 이런 설레임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더 사랑받았던 곡이 아닌가 싶네요. 30년이 뭡니까?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는 설렘 유발곡 아름다운 구속이 16위였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한번 다시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리아의 네 가지 하고 싶은 말

17위를 차지한 리아의 네 가지 하고 싶은 말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1996년 7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위는요. K2 김성면의 재회가 차지했네요.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 2집 타이틀이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곡 재회로 교체를 했습니다. 둘 다 김성면의 자작곡인데요. 이 곡 한 5분 정도가 넘는 곡이었어요. 엄청 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웅장한 느낌이 강했던 곡입니다. 누구는 탁 트인 평야를 연상케 한다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던 김성면의 재회가 15위에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이 시절에 락발라드 이런 쪽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14위는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몇 년 전 드라마 고백부부 다들 기억하시나요? OST로 당시에는 가수 소양이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또 우리의 레전드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또한 재조명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부부를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때도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도 깊은 울림이 있는 바람의 노래가 14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소찬이의 이 노래 안 나오면 섭하죠. 예, 이 노래 안 나오면 섭합니다. 바로 현명한 선택이 차지를 했어요. 소찬이의 창법, 바로 휘몰이 창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찰떡처럼 이름을 찾아낼까 싶었는데 소찬이의 2집 타이틀곡이고 빠른 템포의 최고음이 3옥타브 솔 샵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할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네요. 예, 이걸 정확히 딱 이렇게 딱 집었더니 그래서 그 정말 목이 나갔다 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이 곡들을 한 번씩 도전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티얼스보다 이게 높거든요. 그래서 티얼스 도전하신 분들이 이제 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예, 깊은 내면의 자아를 찾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쉰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그런 곡이네요. 당시 소찬이라는 가수를 알리게 된 아주 고마운 곡 현명한 선택이 13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3위를 차지한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띄워드렸습니다. 제목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선곡에 있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6년 7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고요. 11위 곡입니다. 아, 이 곡이 차지했군요. 잭스키스의 연정이 차지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 재키의 트로풍의 곡인데 1집 학원별곡 후속곡 폼생폼사 거기에 연정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들어도 기억에 남는 노래가 됐네요. 잭스키스의 연정이 1996년 7월 셋째 주 11위를 차지했고요.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3부 마치고 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졸음아 물 넣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대칠송. 오늘은요 이채연의 Let's Dance, 나연의 팝, 권은비의 Underwater 띄워드립니다.

이채연의 Let's Dance, 나연의 팝, 권은비의 원더, 언더워터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 둘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맛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교실 밖 제자님이 학교를 떠나 사회라는 더 큰 교실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셨던 은사님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네요. 종이 카네이션 한 송이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엔 언제나 선생님이 주신 가르침이 활짝 피어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이런 가르침을 제자님이 상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네. 뒷번호 9817 쓰시는 분은 주말에 아이들이랑 야외 나들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상 기온이 31도라 걱정이 앞서네요. 챙이 넓은 모자에 얼음물 가득 챙겨야겠어요. 그래도 날씨가 화창해서 빨래는 기가 막히게 잘 마를 것 같아 위안 삼아 봅니다. 다들 때이른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오늘 빨래는 기막힐 것 같은데 나까지 마를 것 같아요. 물에 수분이 다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여름에 많이 하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동안 물 한 잔 드시는 걸 추천해 볼게요. 뒷번호 1295 쓰시는 분께선 아내가 요즘 부쩍 우울해하길래 퇴근길에 안개꽃이랑 장미 사가려고요. 희원씨가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실 텐데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서의 탓입니다. 아주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내분이 굉장히 서윗한 남편분과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화이팅!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토이의 스케치북,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이의 스케치북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410 쓰시는 분께서 한여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컨을 안 키는 걸로 선풍기로 버텨봅니다. 저도 오늘 저녁 메뉴는 냉면 당첨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제 정말 오늘은 왠지 냉면집이 굉장히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깥이 굉장히 덥거든요. 네, 그래서 냉면 드시는 거 참 좋을 것 같고 또 속이 또 너무 차지면 몸이 냉해져서 갑자기 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육수를 좀 드시면서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여쭙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U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인생의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조항조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고맙소.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꼭 교실 안의 선생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스승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덤덤하게 밥 한 끼 사주던 선배, 혹은 막막함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말없이 곁에서 같이 울어주던 친구, 때로는 거창한 가르침보다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오늘 그분들께 작은 안부라도 전해보는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연히의 노래 줄게요입니다.

0: 자, 그 시기 그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이 갑자기 거시기 역에 날이 더워져서 잘 보내고 계시는가? 예, 그 거시기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거시기 역에 기분 좋아지는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거시기 그 무엇이냐? 어느 동네 그 놀이터에서 배수구에 빠진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 우는 소리를 듣고 길을 가던 초등학생이 발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시기 한 그 저 한 명은 집에서 이 간식을 가져다가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게 하고 한 명은 또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요. 그러다가 근처 동물병원 원장님이 와서 결국 안전하게 거시기를 했는디 그래서 아이들이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려. 이 거시기 뭐냐? 이 럭키라고 지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거시기 역에 기특여. 그 덕분에 이 럭키는 새 주인도 만나고 참말로 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 오늘의 거시기장이 한마디입니다. 작은 손들이 모이면 거시기 역에 큰일을 해낼 수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1: 박서진의 노래 나랑 가요,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입니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짧게 짧게 노래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김연의 노래 미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불타는 금요일 오늘 주말을 위한 전야제 오늘의 코너 가요가요 달려가요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경전 씨 즐거운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김현의 미아였습니다. 독산도 한양시 제가 아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같이 신납시다 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자매 4명이 통영으로 여행 중입니다. 꽃과 바람과 풍경 그리고 친구 같은 언니 동생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부럽다. 네 동덕이 옳다구나

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복. 저는 오늘 퇴근하고 아들하고 데이트 갑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려고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 한다고요.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신 분들이 많네요. 자, 김혜성 씨 오늘도 멋진 DJ와 최고의 방송 함께해서 더 좋은 방송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드립니다. 구재영 덕분에

덕분에 네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 덕분에 잘 되고 있죠. 자 경남 창원의 변지현 씨 들어오셨고요. 세미 씨 들어오셨습니다. 부산 멋쟁이님 들어오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지금 많이 덥다고요.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말이죠. 네 들어오셨고요. 대전의 조민 씨 팬들이 많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설습의 이성락 씨도 들어오셨고요. 한예숙 씨 여름이네요. 너무 더워요. 매미가 나무 위에서 울듯 나도 편안하게 쉬고파서 조은영의 가요사랑 들으면서 쉬고 싶어요. 어서오세요. 영희 천년사랑

자, 이렇게 짝짝짝 맛본 노래들 어떠셨습니까? 예, 기억해 주세요. 자, 최경 씨가요. 하늘의 구름이 붓으로 수묵화 그림을 그린 듯이 고요하고 서정적인 문양이 그림으로 다가온 듯 최고의 DJ님의 좋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면서 즐거운 음악으로 나른한 오후 톡 쏘는 탄산수처럼 현암도 있고 때로는 솜사탕처럼 달달함으로 멋지게 채워주는 최고의 방송 좋은 얘기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대구 동구에 재영아 씨도 많은 곡 주셨고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기억나시네요. 네, 진동민의 노래입니다. 생각이 난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그것이 바로 덕이니라.

장르 이탈곡. 오늘은요, 한스밴드의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노래 제목은 선생님, 사랑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제가 오늘 오면서 말이죠. 차에서 갑자기 제가 핸드폰 안 가져온 거예요. 출근길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했는데 근데 차에서 번호를 누르니까 전화가 돼요. 그러면 차 안에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주차장에 도착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가방 안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말이죠. 뭐 이 정신적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좀 약간 흐릿해진 것 같아서. 근데요, 그런 순간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뇌가 잠깐 쉬고 싶어서 파업을 선언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남은 시간도 노래를 들으면서 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깜빡깜빡하지요. 현당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임시정거장. 박계신의 사랑을 믿지 마.

가사로 만든 이야기. 오늘은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입니다. 배가 들어온 날이면 온 마을이 바닷가를 바라보고 낯선 사람 하나만 와도 며칠 동안 이야기거리가 되던 섬마을의 그때 그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러 섬에 도시에서 온 총각 선생님. 그 사람은 선 사람들에게는 낯설고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직 19 나이, 하지만 세상을 다 알지 못하던 한 소년은 나이보다는 먼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소년은 말없이 선생님을 바라보지요.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노을진 바닷가를 걷는 뒷모습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마음속의 사랑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오래 머물러 주질 않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선생님과 섬에 남아있어야 하는 소녀, 멀리 떠나는 배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음. 섬마을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고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한번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오래된 추억이 되어도 평생 가슴 한편에 남게 되지요. 아마도 그 섬마을 어딘가에는 지금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는 마음이 남아 있을 겁니다. 종각 선생님.

자, 오늘 또 벌써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다니 한낮엔 정말 한여름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만큼 시원한 물 자주 챙기시고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서울 대림동의 김민선 씨. 안녕하세요.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공주님께서 핸드폰 깜박 사건, 네, 상상이 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집에서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면서 즐기겠습니다. 아니,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다가 돌려서 가는

진해성의 얄미운 세월 신청합니다 라고 베베님 주셨고요. 박예리의 난리가 났어 듣고 싶어요. 도선역의 박병노씨. 해성사랑 스마일님도 오늘 또 출첵을 하셨고요. 캐나다로 유학간 딸이 방학 동안 잠시 다녀가고 다시 캐나다로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낯선 타지에서 자신의 꿈과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딸을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진해성 가수의 노래 아무거나 들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조홍래 씨가 안양에서 언제나 내 친구 조은영의 가요 세상 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내일 장가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아 예. 아들 생인 결혼 네 축하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제가 축하 송을 전해드리면서 했을 텐데 네 그냥 막내 아들 내일 장가 갑니다만 주셔서 소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어도 더울까요? 일산 수산나님 오라버니 어째요? 에어컨을 끝까지 틀어도 손님들은 덥다고 합니다. 이 체감 온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2시만 되면은 조은영의 가요상 들으면서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성큼 왔네요 라고 하셨고요. 윤영희 씨가 내일은 우리 사랑하는 조카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그리고 축하가 많네요. 생일을 맞아 친정엄마가 미역국과 12초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신청하신 청취하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없는 줄 알고 생략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자, 성민의 무정한 사람, 네, 그리고 박예리 파핀 현준의 난리가 났는데요. 먼저 성민호의 무정한 사람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가요가요 달려가요입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트로트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막 달려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3부 시간 동안 계속 달리겠습니다. 가요가요 달려가요 출발. 한혜진, 너는 누구냐? 너는 내 남자.

지금 주시면 됩니다. 샵 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달려 달려 예, 달려 가요.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이 부릅니다.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의 노래였습니다. 벌써 기온이 꽤 높다고요. 3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 오랜만에 딸내미랑 뷰 맛집에서 스테이크 썰었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 좋은 바람도 살랑살랑 어깨도 들썩들썩 제 마음에 담아보는데 여긴 옥천이에요. 역시 공기가 맛있어요. 서주경 쓰러집니다.

자, 충남 서산의 유학수 씨가 많은 곡을 주셨는데요. 추가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을 선곡해 봅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더 플러스 원 김나율.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인천 오정아씨 들어오셨고요. 오늘 근무날이라 이어폰 끼고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실내에서 일해서 시원합니다. 군포 이군정씨.

더블러스 1이었습니다. 자, 염건선 씨 업무가 바쁘지만 이동 중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포의 장영민 씨 배달 중이시다고요. 네, 고생하십니다. 흐르고 있는 노래 서른도 갈매기 사랑.

금요일에는 빠르게 빠르게 빠른 노래들을 모아서 가요가요 달려가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지역 가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멋진 가수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가요 전화통신이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에 사시는 김인선 씨가요. 운전 중이라서 긴 문자 못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 노래를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배이로의 노래 폼나게 살 거야 꼭 듣고 싶다고 주셨는데 예, 빠른 성공 너무 좋아요. 네,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됐고요. 전해 드립니다.

0: WBS FM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드리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예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미를 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스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전화로 만나는 분들, 반가운 분들 출발합니다. 가요 전화 통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강원도더래요. 그래서 강릉으로 갈까 해요. 보고 싶은 분 임양랑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 네.
4: 강릉 날씨는 어떻습니까?
5: 아, 날씨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위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4: 바닷가에 좀 그 시원한 바람도 있고 그럴 텐데.
5: 네, 아직은 그런데. 네. 요즘은 뭐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그러니까.
4: 네.
5: 네, 예.
4: 아니, 그 강릉이 가볼 만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긴 합니다만.
5: 전부 유명한 뭐 우리 그 경포.
4: 네네네.
5: 경포 호수도 있고 또 바닷가도 있고.
4: 네.
5: 그 주위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동진도 있고.
4: 오.
5: 또 우리 그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문진도 있고요.
4: 아, 네네네.
5: 근데 요즘은 그 네. 인터넷 통해가지고요.
4: 네. 다 알죠, 뭐.
5: 먹거리집 있잖아요.
4: 네네네.
5: 미국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을 쭉 서 있어. 빵집도 마찬가지고.
4: 아니, 강원도 그 강릉에 가면.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짬뽕집부터 시작해서 뭐 순두부집 해가지고 그래. 유명 커피부터 네네. 해가지고 말이죠. 광고가 되니까 이제 상호명은 말할 수 없는데. 그 엄청 많아요.
5: 아침 첫 그 KTX 타고.
4: 네네네.
5: 뭐 먹거리 먹고 딱 즐기다 막차 타고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4: 아, 그래요? 저도 네네.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아, 근데 경포대 아까 이야기하니까 네. 그 거기에 그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꽃.
5: 네네, 가시연꽃.
4: 그 꽃은 어떤 꽃이에요?
5: 그게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잘 피지 않는 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4: 네네네.
5: 꽃이.
4: 네.
5: 그 가시용 꽃도 또 저 그 제가 그 노래를
4: 만드셨어요.
5: 곡을 했었죠.
4: 근데 네. 그 가시용 꽃에 뭐 천년에 한번 피나요? 아니요, 만년에 한 번? 뭐 그 정도.
5: 천년에 한번 핀다고 그러는데 뭐 네.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시나 그거. 네, 네.
4: 가사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5: 네, 네. 잘 안 핀다 이거지.
4: 아, 그렇군요.
5: 네.
4: 그 여름에는 이제 강원도 강릉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겨울에도 네. 좀 오시나요?
5: 그러면 여기는 산요. 이제 그 KTX 한 거라면 더 많이 오고요.
4: 네네.
5: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뭐 그 전체 그 가시권 안에 있으니까.
4: 네.
5: 겨울에도 겨울도 저 연말에 연초가 되면 이제 네. 그 해맞이 보러.
4: 네, 그렇죠.
5: 많이 엄청나게 옵니다.
4: 그렇죠. 길이 네. 너무 막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음도
5: 그렇습니다.
4: 있어요.
5: 근데 잠자리가 네. 잠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4: 그렇죠. 그때 가면 가격이 네. 좀 많이 올라가서 말이죠.
5: 네, 네, 네, 네.
4: 근데 임양랑 씨는 강릉에서 네. 너무 그저 살기 좋아서 그러는지 예, 강릉에서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5: 글쎄 그 뭐 사실 3년만 네. 97년도에 왔는데
4: 네.
5: 3년만 살고 올라가려고 딱 올라가 보니까
4: 네.
5: 답답해요.
4: 오. 아니, 근데 결국은 서울에서 일을 보시잖아요. 전국 활동을 하시니까.
5: 아, 그냥, 어차피 그래도, 아, 그런데 이제 뭐, 이, 그러니까 반은 뭐 강릉에 네. 있고 네네. 반은 또 우리 서울 쪽에서 일을 하죠.
4: 그러니까 아니 그 삶의 터전이 이제 그 네. 강릉이고 그 이제 집이. 그런데 일부러는 네네. 이제 서울에 찾아와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야 되는데
5: 아, 그렇지, 그렇지.
4: 교통이 네네. 이제 강릉에서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거 나오기가.
5: 그러게. 그래도 뭐 고치게 그래도 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나이를 딱 먹어하면서는 네네. 또 이런 곳을 많이 오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5: 네네.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4: 네네. 그런데 이제 네. 그 임양란 씨는 강원도에서 활동을 완전히 그냥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아, 계시는데?
5: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방송을 위주로 아. 강원도에 있는 방송국을
4: 거의 다
5: 활동을 많이 했어요.
4: 네네. 이게 딱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방송 진행에 대한 그 목소리에요. 네. 딱 분위기가.
5: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2000년도, 2002년도부터 아마 그 지자재 가면서
4: 네.
5: 농성으로 이 노래교실이 많이 들어왔어요.
4: 아, 그랬죠, 그랬죠.
5: 네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강릉이 뿐이 아니라 강원도에 네. 이제 그 곳곳에 이제
4: 원주, 그 뭐 삼처, 네네네네네. 속초 이 지역이 넓은 데가 많으니까.
5: 네네. 거기 있는 이제 강사를 제가 길렀어요.
4: 아, 후배분들을 또 제자분들.
5: 네네. 네. 그래서 어디 가면 누구, 어디 가면 누구 이렇게 할 정도로
4: 배정을 딱 해주시고.
5: 네, 제가 그냥 남긴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4: 본인은 이제 좀 큰 데 가셔야 되니까. 그 춘천, 원주, 강릉 이러면 네. 너무 코스가 멀지 않나요?
5: 아, 뭐 그래도 요즘은 교통들이 또 네. 많이 좋아졌어요.
4: 아, 그렇군요.
5: 그러니까 뭐 원주는 1시간 반, 춘천은 네. 1시간 40분.
4: 아, 그 정도면 뭐 서울 시내 네. 다녀도 1시간 반 걸려요. 2시간 걸리고.
5: 그렇지, 그렇지. 그 서울은 더 네. 그렇죠.
4: 길이 막히면 뭐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5: 네, 네, 네, 네.
4: 노래는 활동곡이 예전에 평생 친구가 많이 이제 들려졌잖아요.
5: 네, 평생 친구였고 네. 맨 마지막으로 한 19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마이웨이라는 노래인데
4: 네, 네, 네.
5: 제가 그 코로나 때
4: 네.
5: 이제 아무 저걸 못 하니까
4: 네.
5: 음향 장비를 아예 이쪽으로 갖고 내려왔어요.
4: 아, 녹음 장비를
5: 곡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4: 네, 네.
5: 네, 이제 지역 가수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죠.
4: 원래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5: 그러면
4: 네, 작곡가, 가수, 뭐 방송 MC, 뭐 노래 강사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5: 세상 음악 쪽이니까.
4: 네, 그렇죠. 다 연기가 또 되고 말이죠.
5: 네네. 네.
4: 그래 어느 뭐 저희가 평생 친구 전해 드려도 될까요?
5: 아, 그러면 평생 친구.
4: 네, 이 노래가 대표곡이니까.
5: 네네. 네,
4: 또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언제 네. 저 스튜디오로 오셔가지고 네. 좀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오시기에는 모르겠지만 한번 꼭 오셔가지고
5: 내가 내일 제가 저 8집 앨범을 녹음합니다.
4: 아, 그래요? 녹음 끝나고 네. 나서 신곡을
5: 녹음 끝나고
4: 네네 따끈따끈하게 들고 오셔서
5: 알겠습니다.
4: 네, 방송 한번 같이 하시게요.
5: 네. 네네네.
4: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네, 임양란 가수의 평생 친구들이면서 보내드립니다.

네, 강릉으로 갔습니다. 참그 가보고 싶은 도시이죠. 네, 임양랑 씨의 노래 평생 친구를 들으셨습니다. 어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즐겁게 보내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신청해 본다고요. 김혜성 씨가 신청한 곡. 네, 잠시 후에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운 만남을 앞둔 시간이라고 인천 오지 오정아 씨. 그 홍은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56년생이시다고요. 집뒷산이 북한산이어서 시간 되면은 뒷산행을 합니다. 맨발 거리를 하지요. 진성의 내가 바보야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독산동의 김정숙 씨가 6km의 춘천역에서부터 또 많은 곡을 주셨어요. 현철의 사랑이란표도 주셨고요. 이정도 씨가 금요일 한낮에 더위가 34도를 육박합니다.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두 단을 틀고 일하는데 나른한 오후 졸음을 깨워주는 조은영의 가요 세상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한윤서 씨가 조성매 다짐부터 사랑의 비를 맞아요까지 신청해 주셨고요. 네. 김정서 씨가 선곡이 매우 참 거시기합니다. 좋아요. 뚱땡이 신청합니다. 서울 대림동의 강인서 씨 배우로의 봄나게 살까요? 잘 들었다고요. 자, 하천의 마사릉에 비가 내린다. 현철의 봉선화 연정 전해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날의 담쟁이. 두 분이 이제 동틈이 돼서 두 분의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오늘은 나래 씨 노래가 나가는 시간이에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은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 불이 났습니다.
2: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사람들은 그녀의 위대한 의지와 업적을 기억하지만 그녀의 삶에 거대한 기적이 시작된 건 아주 작은 손길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이었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거칠고 모난 아이였던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설리반 선생님은 매일같이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 손을 대어주며 워터, 물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었던 그 순간을 헬렌 켈러는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내 영혼은 깨어났고 세상을 빛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이죠. 만약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지레 포기했거나 차가운 훈육으로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절망의 벽에 가로막힌 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지식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한 인간을 완전히 바꿔낸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따뜻함을 건넨 수많은 스승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대종사님의 법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거칠고 모간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인도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불교의 이 법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고치지 못함으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뢰기를, 저 사람은 비록 100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 하오니 일찍 돌려보내시어 도량의 풍기를 깨끗이 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불법의 대인은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거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어렸을 때 얼마나 고집이 셌고 편향적이었고 또 말도 안 듣고 그랬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토닥여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둥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수많은 스승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 스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스승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2%는 인생에 스승이 없다고 답했으며 스승이 있다고 응답한 38%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은 고등학교 은사가 22%, 초등학교 은사가 16%, 중학교 은사가 12%로 나타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정신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인생의 참다운 길도 스승을 만나서 가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에겐 어떤 스승님이 계신가요? 오늘은 스승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인도품에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해야 할 두 가지 큰 일 중 하나로 참다운 스승을 만나는 것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이 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불교 경전 자경문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휴식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편안한 숲을 선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반드시 훌륭한 스승을 선택해서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의 학문과 안목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스승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제자들에겐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유교 경전 논어에도 이와 비슷한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중 두 사람은 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배울 것이고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루소는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 만물 중 어느 것 하나도 스승 아닌 것이 없다. 사람에겐 세 가지 스승이 있다. 하나는 대자연이요. 둘은 인간이요. 셋은 사물이다. 원불교 경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문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에는 수도인에겐 세 가지 스승이 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에겐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느니라. 네, 스승의 참다운 의미, 사람 스승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일깨우는 나 자신, 내 양심 스승이 기본이 되고, 또 사람 스승과 온 우주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늘 나를 갈고 닦고 또 모든 것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제이든의 아름다운 하늘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조선시대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한 자격은 천차만별이었으며 학식의 표준도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교사가 사회적인 대우를 어느 정도 받는 것과는 달리 당시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잘 받지 못했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는 매우 빈약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 이외에도 마을을 대표해 글을 쓰는 일을 전담하기도 했답니다. 자, 조선시대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친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선비, 2번 훈장. 네, 당시에는 농사짓고 이렇게 곡물을 생산해내는 일이 더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에게는 어떤 스승님이 생각이 나는지 좀 고마웠던 기억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1: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14일 인공지능과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세계를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유럽 최대 규모의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교육과 의료 대신 군사비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선에 관심이 없는 엘리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AI가 군사,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AI가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분쟁의 비극을 심화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가자와 팔레스타인 영토, 레바논,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쟁과 신기술의 관계가 파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연구는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학은 1303년 보시파시오 8세 교황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08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설을 취소한 이후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인 첫 교황인 레오 14세는 이날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인파 중에는 이번 주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회랑을 통해 이탈리아에 입국한 팔레스타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카톨릭 단체들과 협력해 팔레스타인 수백 명을 데려와 학업과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대학 채플과 대강당에서 가자 출신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AI가 의료나 교육 그리고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첨단 무기 제조나 전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인류가 잘 감시하고 그 지침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 지침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거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종교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종교계에 이러한 또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줍기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네,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제 국민행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안서는 이날 조계종 직할교구 주관으로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서울시의장 후보자 불교계 정책간담회에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불교본부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불교지원본부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제안서에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우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마음 평안 프로젝트인 마음쉼표 행복 시작 사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해 펼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가성비 높은 복지로 꼽았습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서울 안암동 개운사에 선명상 중앙센터를 건립하고 공무원과 시민 대상 명상 프로그램과 자살 위험군 치유 프로그램, 치유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양의 수도성곽 등재 지정 추진 과정에서 북한산성 내 사찰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와 K문화의 원천으로 꼽히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서울시와 종단, 서울 지역 사찰 간 종무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과 서울 지역 사찰 간 종무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직급 및 실무단이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운영해 전통문화예산 정책 방향과 종교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관의 종교협력관 직제를 신설하고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전통문화 전문 인사를 위촉해 정책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책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조계종은 비오톱 등급 지정으로 인해 사찰 불사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 중심의 현행 기준에 종교, 문화, 역사적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 재난대응 지원, 전통사찰 재산보호제도 개선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영역 내 종교 편향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자 중 종교중립교육, 종교편향방지 조례제정, 종교차별 신고체계 구축 등 차별 없는 행정을 위한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요. 지자체와 지역의 종교인들이 협력해서 지역민들의 마음 건강과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일을 함께해 나가야 되겠죠.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수지입니다. 가자, 진리를 향해.

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원불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평생 교단의 곳곳에서 역할을 해온 여성 원로 교무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보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 10일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과 중앙여자원로수도원에서 열린 행사에 연신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 영산 정화 여자원로수도원, 아름다운 수도원, 고창 아산 수도원, 동산 원로수도원 및 사가 정향 중인 여성 원로 교무 200여 명이 모두 모인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지내는 여자 원로 교무들은 한자리에 모여 법과 문화, 기쁨을 나누며 수도원 공동체로서 화합을 확인했고, 이는 교단 역사상으로도 처음 펼쳐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은법회와 문화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은법회에서는 은덕문화원과 인연을 맺어온 문화예술인들이 국악을 통한 일원문화, 악가무 무대를 통해 원로교무들에게 보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법회 후 원로교무들은 중앙여자원로수도원에서 점심 공양을 나누고, 이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중앙여자원로수도원 대법당에서 구순을 맞은 선배 원로교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배 원로교무들은 꽃다발과 축가, 큰 절과 박수로 존경의 마음을 전했으며, 수도원별 장기자랑도 펼쳐져 법당하는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중앙여자원로수도원 원로대표인 이선종 원로교무는 수도원이 생긴 뒤 전국의 여자원로교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슬픈 자리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좋은 봄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고 정을 나누자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로 교무는 이번 모임의 의미를 살아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순잔치에서 축하를 받은 한 원로 교무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키워주신 스승님들이 더욱 간절히 떠올랐다며, 이 시간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원로 교무는 처음에는 조촐하게 공행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 수도원 원로 교무님들이 오늘 함께 모여 모두 건강하게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참석자들 중 최고 고령자인 이정무 원로 교무는 모두가 수도원에서 수양하며 지내는 가운데 티 없는 마음들을 모아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앙여자원로수도원 마당에는 18년 전 정화인의 날 행사 때 촬영된 사진들이 전시돼 감동을 더했습니다. 사진에 담긴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젊은 모습은 이날 다시 모인 원로교무들의 세월을 비춰주었습니다. 사진 앞에선 원로교무들은 서로를 짚고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이날 원로교무들은 마지막까지 노래하고 박수치며 서로의 건강과 정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보훈 행사는 한평생 교단을 위해 살아온 원로 교무들에게 올린 감사의 예의자, 흩어졌던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자리로 뭉클함도 남겼습니다. 정화의 세월은 이날 노래와 웃음과 꽃다발 속에서 봄처럼 피어났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여자 원로 교무님들 한평생 교단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살아오신 그 정성과 삶을 떠올려 보면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교부님들 건강하셔서 우리 또 교도들과 또 제자들 곁에서 삶의 지침이 되어주시고 오래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설성엽 교부님이 부른 우리 교부님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훈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의 교육자였던 훈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장은 가르칠 훈자에 어른 장자를 써서 가르치는 어른을 뜻하는데요.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훈장네임이라고 불렀죠. 훈장은 한문이 들어오면서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서당 교육이 활발해진 조선 중기 이후에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훈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천차만별이었으며 학식의 표준도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문학서적 등 두루 능통한 자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다르게 조선시대 훈장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열악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답니다. 훈장들의 학문의 정도는 경전의 주석과 언해를 보고 그 뜻을 대강 해득할 수 있을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외지 마을의 훈장 가운데는 한자문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망간 노예가 법망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훈장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 훈장이 받는 보수는 매우 빈약해서 양식이나 땔나물을 조달받거나 계절에 따른 별식을 나눠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하는데요. 학생을 교육하는 일 이외에도 마을에 대해서, 즉 대신 글을 쓰는 일을 전담하기도 했답니다. 네, 오늘은 조선 중기 이후에 일반화된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친 훈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에 이 농사 짓는 일이 중요하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깨우치고 교육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런 만큼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의욕이 너무 없고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이 너무 극성으로 선생님들에게 좀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풍자가 되는 그런 동영상도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예?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더 혼났잖아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요즘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 부모님이 알고 도리어 화를 내는 이게 맞지 않는 일인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4456 쓰시는 분 정답은 훈장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스승의 날 문득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보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한가람님 정답은 훈장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같이 따라 부르니 은혜로운 옛 스승님들의 모습이 마음에 가득해 옵니다. 김낙호 선생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김낙호 선생님 그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선생님들이 이름 다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해준 그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그 행복했는지 정말 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공부에 대한 열정도 생겨나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좀 칭찬을 해주시면 그 기억 우리 학생들한테 평생 갑니다. 예. 자, 2415 쓰시는 분도 정답 2번 보내주셨고요. 자, 원불교 성가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원로 교무님이시죠. 박청수 교무님이 부른 성가입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네, 선정희님. 아,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아, 스승의 날은 다른 날보다 저에게 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6남매인데 엄마가 조금 더 걸으실 수 있을 때, 건강하실 때 좋은 곳에 가서 꽃도 보고 바다도 볼수 있도록 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이렇게 오손도손 지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따님, 형제분들 사진 이렇게 둘러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 단란한 이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동동 가족분들 다가오는 주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이삭줍기에 흔들리며 피는 꽃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드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봄율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어디에 쓰냐?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 거창한 뭐 무언가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저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방법이나 또는요, 가벼운 취미를 새로 배우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매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이 날 테니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은 김상입니다. 결혼 지각생.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이네요.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우는 거 말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움을 끝없는 바다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평생 학습 또는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쓰곤 하는데요. 무엇을 배운다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새롭게 익혀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런 배움 속에는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악기 한번 배워보시라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뒤늦게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또 붓글씨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가족에게 그냥 귀여운 이모티콘 안부를 전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까 손주, 손녀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배움이라는 건 어떤 거창한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마음, 그 자체를 살짝 내비치는 거, 이게 아닐까 싶어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작고 사소한 배움이라고 해도 언제나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녹음 방송인데도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신청곡은 잘 보관했다가 생방송 시간 또 주말과 휴일 시간에 다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김세원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야간 학생.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입니다. 오늘은요, 누구나 다 빼고 싶어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이 뱃살, 이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갈수록 더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에 따라 옷이 얇아지면서 이 뱃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특히 50대가 지나면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또 기초 대사량 역시 떨어지면서 이 복부 지방이 쌓이기는 쉽고 이게 또 빼기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젊은 때처럼 우리가 운동을 해도 뱃살이 잘 빠지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그때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는 자칫 몸에 또 무리가 가서 이게 안 하느니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보다는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스포츠 영양학에 따르면요, 특정 음식 하나가 마법처럼 지방을 태우지는 않지만 올바른 아침 식단은 대사를 촉진하고요, 또 혈당을 안정시켜서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달걀은요, 대사가 느려지는 노년층에게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아주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죠.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의 적절한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오전 시간대에 군것질 욕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가득해서 장 건강을 돕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복부지방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이 없는 플레인 버전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베리류는 향산화제와 섬유질의 보물창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불어서 과일 본연의 단맛이 설탕에 대한 갈망을 해결시켜주고요. 또 풍부한 섬유질은 식욕을 조절할 뿐더러 요거트의 완벽한 짝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침 식단 세 가지입니다. 달걀, 그릭 요거트, 그리고 베리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여름에 옷맵시 뽐내고 싶으시다면 내일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좀 들려드릴게요. 좀 흥겨운 노래를 들어야지만 몸도 움직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하와이안 훌라 아가씨 김선영이 불러주고요. 남일의 노래 한 곡 더 이어집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이 이어질 텐데요. 두 곡 다 자매들의 노래입니다. 금잔디 자매 그리고 은방울 자매가 불러줘요. 푸른 장미의 아픔 그리고 잊으려 해도.

아름다운 인생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민수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예요.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0: Ye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MG 새마을금고 보험.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박재홍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루토 고향길 함께 들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또 노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인생 DJ 인생지기 가수 이동훈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좀 소개할까요? 김정구의 왕소방연서, 그리고 박담마입니다. 상해아가씨.

버리고 명월이 어디로 갔는가 띵호와이 띵호와이 명월이 없어도 띵호와 말없이 떠난 명월이 왕서방 기분이 나쁘다 섭섭해 죽겠다 비단이 팔라서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그리고 박담마의 상해 아가씨 들으셨고요. 그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들으셨죠. 이처럼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게요. 오랜 시간 경험해온 어떤 통념처럼 우리는 여겨졌었는데 이게요. 최근에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해요. 미국의 대학 연구진이 150년이 넘는 여성 의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패션 트렌드가 약 20년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의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특정 스타일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그 주기는 약 20년 단위로 반복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요, 이를 두고 패션은 완전히 새로워지기보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또 유행이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패션 산업이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에서 서로 균형을 찾기 때문에 결국 순환 구조를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돌고 도는 거는 뭐 비단 패션뿐만이 아니죠. 보세요. 음식 트렌드도 돕니다. 그리고 음악이요. 네, 음악도 참 돌고 도니까 우리가 즐겨 듣는 옛 가요 역시 단순히 뭐 추억의 노래다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 최신 가요로 다시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리바이벌 노래를 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번지 없는 주막 나훈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호가 또 선창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미자의 물 새우는 강 언덕까지 세 곡 이어집니다.

예가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2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부터는 그때 그 시절의 인기 가수들을 만나보는 예가요 탑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영복의 소녀의 편지 2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묻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곧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2장 법문.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은요,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죠. 안다성의 꿈꾸는 다이나였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 예가의 탑1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텐.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추억의 컴필레이션 음반 그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번안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1966년에 발매된 노래의 성좌 외국가요 시리즈 4집에 담긴 노래들을 만나봤었죠. 이 평소에 자주 듣지 못했던 팝송 번안곡들로 구성된 컴필레이션 음반인데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해당 시리즈 4집과 또 5집에 수록된 나머지 곡들을 좀 모아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만나볼 곡은요. 이 시스터즈가 부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미국의 4인조 여성 그룹입니다. 샹그리라스가 1965년에 발표한 I Can Never Go Home Anymore이고요. 이 가족의 반대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방황을 하던 한 소녀가 결국 집을 떠나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평소에 경쾌하고 또 발랄한 느낌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이 시스터즈가 이 곡을 번안해서 부른 노래도 꽤나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노래 중간에 많은 부분을 내레이션으로 꾸미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노래로 다시 태어났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한 곡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자니리가 부른 내 마음 울고 있어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1951년에 발표된 샹송입니다. My Heart Cries For You인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무척 흥미로운 노래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뭐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요, 이 앙투아네트 왕비가 작곡에 또 소질을 보인 사실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앙투아네트 왕비는 어려서부터 작곡가 크리스토프 굴록으로부터 음악을 배웠었고요. 본인이 또 직접 작곡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앙투아네트 왕비가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샹송의 멜로디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스탠다드한 보컬 멜로디로 차용이 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1951년 1월 22일자 잡지에서 올해 발표돼 인기를 얻은 샹송 My Heart Cries For You가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대표적인 노래라고 보도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빨리 들어봐야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컴필레이션 앨범 노래의 성좌 외국가요 시리즈 4집에 실린 노래 두 곡입니다. 이 시스터즈의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리고 자니리입니다. 내 마음 울고 있어.

0: 들어보세요. 난 어린애가 아니었는데 엄마는 언제나 나를 철부지로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슴이 풀고 사랑으로 꽉 찼는데도 수줍은 첫사랑의 뜨거움은 내 마음뿐이고 그 사람은 나를 희롱하는 거라고 말렸답니다. 그렇지만 우린 진정 사랑했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나는 슬펐어요. 내 사랑을 몰라주시니까. 내 맑은 눈에 이슬이 맺히면 다정한 귀는 달래줬어요. 하늘의 별들이 태양을 떠나 살듯이 행복의 꿈을 안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그이는 살며시 안아주면서 무서운 파도가 밀려와도 함께 헤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어요.
1: 너야 언제 가려나.
0: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칠 듯이 보고 싶어 그이를 생각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창너머에서 손짓하지 않아요. 귓가에 속삭여주던 그의 목소리. 나는 그만 집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얼룩진 엄마의 자장가를 뒤로 들으며 귀를 막고 한없이 뛰었답니다.

0: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정말 난 철없는 기집애였어요. 별처럼 빛나는 내 눈에 사랑빛도 잊은듯 그이는 멀리 가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고.
1: Never.
0: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리운 집에
1: Never.
0: 가고 싶어도

너 행복하게 꽃돈 기기 이제는 소리 눈물 흘리고 저녁 널 붉은색 타오름 한없이 당신 따라 가고 싶어 내 마음

둘이 so 행복하게 걷더니 이제는 소리 없는 눈물뿐이요. 저녁 넓은 구슬이 타오르면 한없이 당신 따라가고 싶어. 내

여기까지 탑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 곡을 번안한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수록된 곡들을 만나보고 있죠. 아, 다음으로 만나볼 노래의 주인공은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려졌던 청춘스타 남석훈입니다. 남석훈은 영화배우로 활동하면서 주제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대요. 1970년대에는 액션 연기를 펼치면서 무협스타로 또 자리매김을 하기도 한 배우입니다. 이 앨범에서는 몰리 달링을 번안한 곡 몰리 다링을 남석훈이 부르고 있네요. 원곡인 이 몰리 달링은요 미국의 가곡이고요. 또 미국의 작곡가 겸 시인이죠. 윌리엄 헤이스가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 노래가 윤복진의 시 그리운 고향을 붙인 가곡 망향이 실려 있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금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남석훈의 버전도 꽤나 멋지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또 하나의 멋진 남자 가수입니다. 차중락입니다.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인데요. 이 노래는 레이 피터슨이 부른 Tell Laura I Love Her 이 노래가 바로 원곡이고요. 또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골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브송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좀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로라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토미는 결혼 반지를 사지기 위해서 자동차 경주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이 대회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타깝게 토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기 전 로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침 로라가 집에 없어서 토미는 로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로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로라에게 그녀가 필요하다고 전해주세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두 곡의 번안곡입니다. 남석훈의 몰리 달링 그리고 차중락입니다.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옛가요 탑10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번안곡입니다. 작사가 고철, 그러니까 조용남의 예명이죠. 가사를 붙이고 최수진이 노래한 꿈꾸는 샹송 인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프랑스 샹송이 원곡이고요. 프랑스 가리 부른 뿌베드 시흐 뿌베드 송. 어렵습니다.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노래하는 밀랍 인형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네요. 프랑스의 제주꾼으로 불리던 만능 엔터테이너 세르주 갱스부르가 작사가 로베르 갈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인 프랑스 갈을 위해 만든 사랑스러운 샹송이고요. 이 프랑스 갈은 이 노래로 196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옛가요 탑10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희귀 앨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노래 성주와 외국가요 시리즈 4집에 실린 노래 가운데 최수준이 부릅니다. 꿈꾸는 샹송 인형 전해드리면서 3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1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 같이 들으셨고요.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가 남았네요. 오늘 녹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북쪽의 철도 노선 중에 만포선이라고 있어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만포선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세 곡의 노래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만포선 천리길 황금심이 부르고요. 예, 만포선 밤열차 김월성이 부르고요. 또 한 곡 있습니다. 만포선 편지 최숙자의 목소리인데요. 이 만포선은요 평안남도 순천에서 예, 또 자강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누구에게나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고맙고 감사한 은사의 모습들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건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향을 선생님들이 잡아주셨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선생님은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자 또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저 그립기만 한 그 시절의 고마운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함께하면 좋은 시한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낭송할 테니까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 같이 만나셨고요. 소수키의 여고 3년생 그리고 김인순의 선생님 안녕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DJ 선곡으로 함께한 2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즐거운 주말과 휴일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월요일 생방송으로 다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최원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은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0: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명쾌하게 답해주고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척척박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사물의 이치에 밝은 사람은 어떤 대상을 마주해도 거리낌이 없고 아무리 까다로운 일이라도 수월하게 풀어내며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도 원만한 답을 찾아내기 마련이죠.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걸림없이 당당하고 어떤 응용의 자리에서도 막히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세상을 대함에 있어 항상 밝고 능숙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영원한 진리여 박정식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충실히 준비하고 연마하면 일은 물 흐르듯 원만하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또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리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성대해질 텐데요.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2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않는다. 미리 살피고 현명하게 행하며 마친 뒤에는 다시 돌아보는 이 정성스러운 반복이 우리를 사리에 밝은 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일조차 내 마음의 거울로 삼아 비추어보는 반조의 공부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남의 일을 그저 스쳐 지나보내지 않고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64장 달보다 뚜렷하고,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일을 마주하기 전 미리 연마하는 정성은 그 시작을 수월하게 만들고 일을 대할 때 사리에 맞게 잘 선택하고 실행하는 취사의 힘은 성대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마친 뒤에 그 과정을 마음으로 되짚어보는 대조의 공부가 더해진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일에 능통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겪어낼 수는 없죠. 때로는 미리 준비할 겨를도 없이 사건이 닥치기도 하고 홀로 지혜를 짜내기엔 벅찬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타인의 일조차 나의 일처럼 마음 거울에 비춰보는 반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길을 찾고 누군가의 실수를 나의 경계로 삼는 공부. 이렇게 남의 일조차 내 공부의 재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매사에 능숙하고 모든 응용에 당당한 공부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풍경들을 정성스럽게 마음 거울에 비추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오니케의 꽃이 피네, 키센의 일원상의 진리, 양하영의 둥근 빛으로.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않는다. 미리 연마하며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일을 대할 때 현명하게 취사하여 원만하고 성대한 결과를 일궈내는 것. 그리고 일을 마친 뒤에는 마음으로 다시 대조하며 나날이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켜줍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일조차 나의 공부로 삼는 반조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리에 밝은 사람, 그 어떤 응용의 자리에서도 막힘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미리 연마하고 잘 취사하며 다시 대조하고 또 반조하는 이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의 밝은 지혜를 환히 밝히는 참다운 공부인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함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때 한꺼번에 한다면 똑같은 때 한때에 하는 즉 전후가 없어. 한때에 그냥 같이 자성정예와 수상정예를 한다면 자성정예를 먼저냐 수상정예를 먼저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후가 없어. 전후가 없은 즉 두 문의 정예, 자성정예와 수상정예 두 문의 정예. 이거는 자성정예와 수상정예죠. 자성문정예하고 수상문정예. 정예의 돈점이 돈호와 점수가. 자성정예의 돈과 수상문정예의 돈과 점이 달라. 다를 있잖아요. 다르다. 다름이 있으니 여하. 어찌? 이거는 이제 같을 여자죠. 한때, 한꺼번에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리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네요. 만약에 그것이 한때 한다고 한다면 전후가 없어. 그리고 자성문정예를 먼저 하고 수상문정예를 뒤에 하고 수상문정예를 먼저 하고 자성문정예를 뒤로 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한때 한다고 하면 전과 후가 없는데 두 가지 문의 점수와 돈호가 다름이 있는데 어찌 한꺼번에 병행을 한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앞에 30장 29장에서 보면 병석한다고 같이 해석한다, 같이 실행한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병행한다. 왜 병행하냐. 자성정예를 먼저 하든지 수상정예를 먼저 하든지 두 가지 앞과 뒤가 있는다고 해놓고 그러냐. 그럼 앞과 뒤가 없다고 하면 동시에 한다고 그런다면 두 가지 문의 돈호와 점수가 달라. 돈호는 한꺼번에 깨치는 것이고 점수는 점점 깨치는 거예요. 점점 닦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돈호와 점수가 다른 것인데 다르게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보고 한때 똑같이 한다고 하냐 틀린 것을 한때 똑같이 병행하라고 하느냐 병행을 이렇게 둘 선호가 있는데 왜 그 한꺼번에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병행을 그렇게 하냐고 질문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즉 돈문 계좌는 의 자성문 하야 이문 망공하고 전문 열기는 취수상문하야 대치로공이니 잘 알으시니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완전한 대답을 얻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곧 돈호문 가운데 있는 자는 아까 얘기했죠. 낮개자인데 어조사 뜻이 없는 뜻이에요. 돈호문 가운데 돈호 점수 중에 돈호문 가운데는 있는 공부하는 사람은 자성문에 의지해서 자성문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승역법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원래 없는 자리 원래 없는 자리를 안 것이에요. 원래 없는 자리를 깨친 거야. 원래 없는 자리를 깨친 거야. 그래서 자성문에 의지해서 임은 망공해. 임은 이제 내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내 맘대로 운전. 임의대로 내 맘대로 운전해. 무엇을 자성문을 깨쳐서 그대로 운전해. 그래서 따로 공의를 드릴 것이 없어. 그냥 자성문정 그대로 쓰지 자성문정을 위해서 많이 공을 들여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망공해. 임의로 운전해서 공이 필요 없어. 전문 열기는 근데 점수문 가운데 전문은 점수문 점점점 닦아가는 돈호는 돈호문 돈문은 돈호 깨친 자리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아까 열등이는 하열한 근기, 하열한 근기, 하열한 근기에 있는 사람은 취의 추상문화야. 수상문 정예를 취해서 추상문 정예 그걸 가져다가 또는 대치로공에 대치의 수고로운 공이 필요해. 도노문 가운데는 자성문에는 이 공일이 필요 없고 수상문의 하열한 근기 수상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대치하는 공부가 수고로운 공. 공을 드리는 게 수고롭게 공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니 이문 직이 돈점이 부동하고 우열의 교연 이언을 운하 선어 후수문 중에 병석 이종이하이까 청유 통해하사 영절 의정케 하소서. 자, 이문, 이문지기. 이문은 아까 얘기대로 도노와 점수 두 문이죠. 점수, 근, 점수에 있는, 점수문과 도노문에 있는 근기. 그러니까 근기에 있는 사람은 돈과 점이 도노와 점수가 도노문 가운데 있는 근기와 점수문 가운데 있는 근기가 공부하는 근기가 부동이야. 같지 않아. 동하, 같이, 같을 동자 같지 않아. 여러 번 설명드렸죠. 부자는 디귿과 뒤에 지읒이 오면 부로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다 불로 읽는다. 여기는 부는 디귿이기 때문에, 동. 동이 디귿이기 때문에 부동하고, 우열이 교연이야. 우수하다. 이건 하열하다. 우수하다는 높은 것이고, 하열하다는 좀 그런 게 낮은 거죠. 저열하다. 낮은 것이고, 우수하는 상이고, 하여튼 낮은 것이 교연이을. 이거는 밝을 교. 밝아. 아주 그 분명해. 도노와 점수가 돈수문 가운데 근기가 달라요.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해도 잘 되고 바로 알고 그러는데 그 도노와 점수문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들 근기가 같지 않아서 우연하고 아주 우수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확연해. 밝아. 이것이 교자가 새벽별이 반짝반짝 비친다는 그런 뜻인데 하얗고 밝을 교자. 밝을 교자죠. 명백하다. 밝다. 명백하다. 명백하면을 이르기를 어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선호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선호 후수한 가운데 병석 이종이하이까 두 가지 종류를 아울러서 나란히 해석 이건 해석 풀석 해석 나란히 그렇게 해석을 거냐 나란히 알 거냐. 그러니까 돈문과 점수와 도노가 다른데 그래서 우열이 있는데 왜 도노와 점수를 병행한다고 했느냐 이제 그것이 3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31장 내에 설명하고 또 32장 여기까지 그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왜 이게 다르고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든지 먼저 닦고 뒤에 깨치든지 그것이 다 앞과 뒤가 이거 선후가 다 다른데 왜 그걸 나란히 공부를 하라고 그러냐 이게 다른 것을 그걸 여기까지 계속 질문을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31장도 다 그 질문이고 여기까지 와서 그 질문인데 왜 이것이 나란히 병행하라고 하고 병석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설명을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청위 청큰대 원하건대 청큰대 그러죠. 원하건대 이 지자, 이 회자는 여러분 말씀드린 모일 회자도 있고 모임 알지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알지와 뜻이 같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답답히 모르고 얘기를 확연하게 통일을 시켜서 알게 해달라. 나를 알도록 확통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자 절 끊을 의심은 다르시죠. 의심 이건 뜻정자지 뜻. 내 의심을 갖고 있는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끊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끊어주소서. 무엇을? 의심의 뜻을. 어떤 의심이에요? 왜 두 가지를 다 틀린데 똑같이 하라고 그러냐? 동시에 하라고 그러냐? 두 가지가 선과 후가 있든지, 이렇게 자성문을 먼저 수성문을 뒤어든지, 수성문을 먼저 자성문을 뒤어든지, 앞과 뒤를 가리켜서 두 가지를 이렇게 허락해야지. 왜 그걸 나하고 똑같다고 말하냐? 이것을 몇 가지 질문한 거야. 병석을 하고 그랬다. 그것을 질문을 지금 여기까지 쭉 계속해서 자기가 의심된 걸 다 설명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문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뜻을 다 고치도록 하소서. 답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답을 잘 들어보시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소석의 교연컨을 여자 성의로다. 수원 성의하면 전생의혹이요. 득이 망언하면 불로치일이다. 계셨네요. 얘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답이 이렇게 간단한데 한번 들어보시게요. 답을 그렇게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답을 잘 간단히 하셔버렸어요. 답이 해석 아는 것이 아는 바가 교연이야. 내가 설명을 잘 해서 그 아는 바 해석 아는 것이 교인 아까 교자 나왔죠. 밝아. 아주 확연해, 확연한데 내가 너였자, 너. 너가 스스로,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 낸다, 뭘 의심을 낸다. 아,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확실한데 설명이. 네가 스스로 자꾸 의심을 낸다. 네 스스로 혼자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의심하는 마음을 자꾸 낸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원성의하면 말을 따라서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말을 따라서 알을 내려고 하면 이거는 풀했잖아. 안다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신해 수지 그러잖아요. 신, 수, 지. 신, 해, 수, 지. 믿고 알아서 받아서 가지는 거예요. 이게 풀했잔데 이게 푼다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신의 수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신지 알지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푼다수를 써요. 이렇게 풀해자를 쓰는데 말을 따라서 알을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풀어서 알으라는 얘기인데 믿음을 가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연마하는 데는 먼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석하고 풀어서 또 가져서 지키는 거예요. 신의 수지를 잘하라고 이렇게 공부를 처음에 들어가면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따라서 풀어서 잘 생각을 하면 말을 아까 법문을 듣든지 이렇게나 저렇게 말씀 법문을 받을 때 그 말을 따라서 해석을 푸는 걸 잘하면 말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의혹이 이건 궁굴전 궁굴다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간다. 자동차 운전한다 할 때 전차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의심과 혹 이것도 의심이에요. 뭘 모르는 거. 의심이 의혹. 의심과 의혹이 좀 다른지 어쩐지 의심이나 의혹이 자꾸 굴러서 더 생긴대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풀어 해석하고 또 풀어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의혹이 더 자꾸 궁그러 자꾸 생겨. 그런데 득이 망하는 뜻을 말을 잊고 이질망이에요. 이질망. 이건 얻을 득, 뜻의 자, 이질망, 이제 말을 잊죠. 말을 잊어버리고 뜻을 얻으면 불로치이라 수고롭지 않다. 아까 부자 할 때 이게 뒤에가 리을이나 디귿이나 지귿이 아니니까 불로 읽죠. 그래서 치일 다스린다. 뭘? 꾸짖는 것을 다스린다. 물을 것이 없다. 아까 불교 신의 수지할 때 알기는 아는데 아는 거를 어떻게 풀어서 아느냐에 따라서 의심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푸는데 말을 놓고 뜻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받아서 가지면 내가 그 진리 자리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말로 계속 받으면 의심이 계속 커지고 말을 놓고 뜻을 그렇게 하시는 뜻이 어디가 있는가 뜻을 자꾸 찾아 들어가면 힐난할 것이 없어. 꾸짖을 것이 없어. 그 말씀하신 것에 왜 이러냐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없다고 그래. 그 꾸짖은 것을 다스린다. 아, 왜 그랬지? 이렇게 왜 그랬지? 자꾸 그런 마음을 다스린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자꾸 생겨.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푸는 것, 신의 수직인데 믿음을 가지고 풀어 해석하는 것하고 그냥 말로서 자꾸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틀리는가 하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립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려면 불립문자. 세우지 말아라. 불립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아라. 문자에 많이 빠지면 글자에 빠져가지고 본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립문자라는 공부를 나중에 저렇게 질문이 계속되고 잘 모르면 또 말로 이해하려고, 글로 얘기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원래 불립문자에 못 들어간다고. 불립문자여서 원래 진리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신심이 믿는 마음이 1등인데, 1번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하냐고 제가 오래 생각하니까 진리는 사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으로도 생각해도 진리는 보통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 진리, 인간이에요. 근데 신은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고 무한한 존재. 그래서 무한한 존재의 신의 자리에 가는 것은 진리지를 깨치는 것이에요. 인간이 모르는 자리에 넘어서서 가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의 세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면 아는 길은 이제 캄캄해도 갈 수가 있는데 모르는 길은 이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 모르는 게 모르면 절대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캄캄하고 어둡지만 내가 옛날에 갔다 온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길로 가면 확실히 맞다는 확신이 서면 그걸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가는 거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는 어떤 그 스승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 믿는 어떤 어머니의 말이든지 그래 이 길로 가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출발을 못할 것이고 출발해도 그런 확신을 계속 갖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인데 무한이라는 것은 유한이라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무한의 세계는 그를 넘어선 자리예요. 그래서 그를 글로 알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부딪히죠. 이제 많이 부딪히다가 어떤 때 그렇게 딱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실히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이 틀리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맞지? 왜 이렇게 생겼지?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사리를 넘어서면 아 그 말이 참 맞다. 이 꾸짖는 거지. 꾸짖음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진리는 제가 언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아는 것, 깨치는 것 이것은 솟는다, 깨친다, 안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것을 아 그래서 이것이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인증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인증이 되는 게 이게 수증.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자기 인증의 도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마음 속에서 딱히 솟아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각의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그것이 자꾸 이렇게 솟는 거 또 깨 아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딱 인증하는 어떤 그 증득 이걸 보고 저는 증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인증하고 얻어요. 내가 인증하고 얻어. 아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이 맞구나 하고 자기가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럴 때 저는 그것 보고 깨친다고 할까? 깨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솟는 마음이 또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것이 저는 대각의 큰 마음은 아니고 작은 하나하나에서 적은 말씀 하나하나에 그것을 자꾸 얻어가면 그 마음이 확실히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이 논에다 이제 모를 심으면 나락이 완전히 되죠. 이렇게 가을에 지금 이제 다 가을 거제도 끝났는데 그럼 여기서 모를 심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자라죠. 자라다 이제 8월 9월 되면 이제 그 벼 그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벼가 어느 때가 벼

0: 변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을 놓고 뜻을 찾아가면 변은 변데 어떤 것이 변하면 이게 쉽혀. 자, 이 벼가 좀 어렵다면 우리가 꽃이다. 꽃이 심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장미는 5월, 6월에 펴요. 국화는 가을이냐, 9월, 10월에. 그럼 국화, 5월 달에 국화는 국화가 아니고 9월, 10월에 꽃핀 것만 국화냐. 장미도 2월, 3월 또 그럼 가을에 꽃이 피고 지고 난 뒤에는 장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장미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것은 지금 이 세월을 보니까 다 꽃이 피고 지어서 져서 내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미구나. 이게 알잖아요. 금년에 꽃을 다 피고 지고 내년을 향해서 가는 내년 봄을 위해서 가는 장미다. 또 국화도 5월, 6월은 가을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피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장미, 그 국화다. 그렇게 알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뭐 자성문정에 수상문정에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옳고 그른,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계속 그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그런 것마저도 많이 그렇게 공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는 많은 다툼 공부를 많이 한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다툼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야 같은 말, 이 말이 맞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다, 그러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인증한 힘이 없기 때문에. 믿고, 아까 믿고 풀어서 자기가 아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말을 하는 거, 겪은 다음에 얻은 것이 그것이 내 것이지, 그 말을 어떻게 해도 말이 맞아. 그래서 말을 떠나서 뜻으로 가는 거다고 뜻을 얻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다툼을 많이 가져가 뜻을 얻는 거다고 처음부터 다툼이 없이 그냥 뜻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답하신 자기 스스로 의심을 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궁궐려서 의혹이 되는 거다고 아, 이게, 아 이것은 이 말이다 하고 아는 것은 자기가 인증이야. 증득. 그래서 조그만 그한 가지 두 가지라도 증득을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면 그걸 자꾸 그 증득의 과정이 많아지고 증득의 과정이 많아지고 그 증득하는 그 일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크게 하나로 합해서 증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1: 율타원 김해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종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김인철이 여쭙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중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4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0장 법문입니다.

속에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에 불 것 같은 산도 네 재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조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조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문편 66장 법문입니다.

キャリコ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 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고 또 공부해온 시일이 아직 짧아서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예고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주말이에요. 나무 그늘 아래 서면 그래도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 담긴 상큼한 풀냄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주말,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여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7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는 신. 신 있는 공부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키스자레 쿼텟의 마이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장성진이 여쭙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져오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길들여 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용하여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데 쓰일 겁니다. 마음은 어리석은 중생에게도 있고 진리를 깨달은 불보살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사용할 때 본래 마음에 합일하여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사용하는가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겠죠? 매사에 마음을 잘 살피고 보아서 욕심과 탐심을 녹여내고 영생에 복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없고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수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선가는 원불교 선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6.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루온대. 영식만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식신만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으나 오직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는 다름이 있나니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갈 때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의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리워서 착심 있는 곳만 밝음으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몸을 받을 때에도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으로 탁태하되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태하며 인도 수생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여 탁태하게 되며 혹 무슨 결정보에 원을 세웠으나 사람 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축생이나 곤충계에서 그에 비슷한 보호를 받게도 되어 이와 같이 생사의 자유가 없고 육도 윤회의 쉴 날이 없이 무수한 고를 받으며 12인연에 끌려 다니나니라. 그러나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죽어갈 때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의로 상대하여 탁대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되어 오직 생사에 자유하고 육도 윤회에 끌리는 바가 없이 12인연을 임의로 굶굴리고 다니나니라. 37. 또 여쭙기를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연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시나니라. 38.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삼세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36장에서 3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5장 잔악계나 쉼없이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은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병도 부지증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마나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15.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16.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중국의 마을 문지기 후영은 한낱 문지기로 돼 그 역량과 재주가 장함으로 그 역명이 세상에 널리 떨칠 뿐더러 그 보잘것없는 마을 문까지 따라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니 그대들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큰 실력과 큰 실행 있는 인물이 배출된다면 마을 문이 드러나듯 학님이 따라서 드러나게 되리라. 이제 세상은 형식 시대가 지나가고 실력과 실행이 주가 되어 알되 실지로 알고 하되 실지로 실천하는 인물이라야 세상에서 찾게 되고 쓰이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바깥 형식에 끌리지 말고 오직 실력을 갖추기에 힘을 쓰며 앞으로 어느 직장에 간다 하여도 그 자리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후영이 마을 문을 드러내듯 그대들과 직장이 한 가지 드러나게 하여 주기 바라노라. 17.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소환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 있음이요 셋째 덕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 주인 될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조로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19.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일을 하나니라. 2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이는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시었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 있어야 출세할 수 있으며 신심 있고 공심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21. 전 음광에게 글을 주시니 상지 이 신의 위보, 중지 이 명리 위보, 하지 이 물화 위보, 물화지보 허사 부은 위여 누석, 명리 지보 외사 영광 내무 진실, 신의 지보 여도 합일, 기수 무강 내외 통철 명물 구원이라. 번역하면 상지는 신의로서 보배를 삼고 중지는 명리로서 보배를 삼고 하지는 물화로서 보배를 삼나니 물화의 보배는 허망하기 뜬구름 같고 위태하기 누석 같으며 명리의 보배는 밖으로는 영광스러운 듯하나 안으로 진실이 없으며 신의의 보배는 도로 더불어 합이란지라 그 수완이 한없고 안과 박이 통철하여 명리와 물화가 함께 하나니라 하심이러라.

0: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3장에서 2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물같이 바람같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국가, 사회, 종교에 헌신한 분들을 조상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요. 둘째, 민족 정기를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요. 셋째, 민족 중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대흥시켜야 하느니라.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정치, 국방, 경제, 문화, 외교 등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인화 단결이 가장 급선무니 이를 외면한 어떠한 주의 주장과 명분도 큰 위험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14. 대산종사. 한 종교인이 찾아와 저희는 반공과 승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례니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멸공을 하자고 하지만 극단으로 하면 안 되나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반공보다는 승공이 낫고 승공보다는 용공이 낫고 용공보다는 화공이 낫고 화공보다는 구공이 나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한 형제요 동포임을 하루속히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불교 성지는 우리만의 성지가 아니라 세계인의 성지이므로 성지 개발은 우리 교단에서도 추진해야 하나 정교 동심의 입장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장차 이 나라에도 큰 복조가 있을 것이니라. 16. 대산종사. 원기 68년 정부에서 신도안 일대를 군사시설로 수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신도안은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최후에 유촉하신 땅이요 오랫동안 자연요양, 자연훈련, 자연함양 도량으로 여러 종교인과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활용해온 것이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옳으나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니 정교 동심으로 합력하라. 17. 대산종사. 열반을 앞두고 붓을 들어 일원 대도에 바탕하여 중도 정치를 하고 대도 정법으로 이끌어가자 라고 글을 쓰시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효과는 빠르나 오래가지 못하고 도덕의 효과는 더디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오는 것을 보고 성인이 오셨음을 알 것이요 비로소 주인 만났음을 알 것이니라. 성인은 우리 마음의 식모요 침모요 목수이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농경사회에 태어난 사람은요, 농경사회 된 사람은 오래 이렇게 살잖아요. 이 농경사회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나이, 경험, 관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그런 시대다, 이랬어요. 그래서요, 이때는 나이 든 사람이 항상 밑에 사람들을 불에 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고 안 살았습니까?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아, 나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대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말이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자, 제가 그 말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는요, 결국은요, 말 끝이 안 좋더라니까. 자, 이게 지금 농경사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새롭게 이런 지금 300년 가는 것에서 신문명의 주기가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변하잖아요. 빠르게 지금 신문명의 주기가 바뀌거든요. 그때 바뀌면은요,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름은 MZ세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한다, 이 말이죠. 사회에 진출을 하니까,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초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MZ세대가. 이게 사회에 진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사회의 현상들이 초역전의 현상으로 바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 자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다 뭔가 하면요, MZ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큰 사람들은요,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고 살려고 하면은요, 일생 동안에 계속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 변신이 뭡니까? 세상에 맞춰 사는 거죠. 몸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몸을 몇 번 바꿔야 되는가 하면요, 네 번에서 다섯 번의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 네 번에서 다섯 번의 변신을 해야지만이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1: 20년만큼 바꿔야 되니까.
0: 그렇죠. 20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80 먹은 사람은 네 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바꿔 변신을 계속 해야 돼요.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면요, 그 사람은 뭐가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자기 변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바꾸면 성인이라는데.
0: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변신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하지만도 이 신세대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으니까 그 나와지는 신세대들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은 MZ 세대가 이제 좀 사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지금 MZ 세대는 1990년 그러는데, 2000년 이후 출생자, 2000년 다가올 때 이제 지금 그때 뉴 밀레니엄 이런 말 많이 떴죠. 뉴 밀레니엄 이런 말 떴어요. 근데 이때 출생한 사람들 사회 진출하죠? 사실 진출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뭔 세대라 그런가 하면 이름을 MZ 세대에서 또 바뀌어요.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야들이 진출한다 이 말이죠. 진출을 할 때 초역전의 사회적 현상이 더 극심해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요 정말로 신세대 만듭니다. 변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과거의 사고방식 갖고 그대로 살지 마자 하는데, 이것을 주장한 전형적인 사람이 뭔가 하면요, 미국에 그 단어가 이게 뭔가 하면요, 러버스 멘토링. 예, 러버스 멘토링. 이 단어가 이제 지금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러버스 멘토링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웰치 회장이라고요. 이라는 사람이 CEO예요, CEO요. 대표죠? CEO가 대표 아닙니까? 이게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연수원에서요. 연수원에서 이제 그걸 뭐를 했는가 하면요. 연수를, 임원들이 이제 데려다 놓고 다 연수를 했어요. 연수를 했는데, 초입사원하고 간부사원하고 다 같이 합동으로 해갖고 이제 연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합동을 하고 났는데. 참, 이 양반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임원들이 초입사원에게 강의를 시키고 또 배우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연수원의 수련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인 것만 웰치 회장이에요. 이 회장이 말이죠. 당신이 몸속 그걸 실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생긴 단어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연수원에서 생긴 단어가 리버스 멘토링. 참 내가 영어 많이 쓰네요. 멘토는 뭡니까? 멘토. 멘토. 멘토 있습니까? 관사님 멘토가 누구예요? 아, 제가 멘토니까. 저는 관사님이 멘토예요. 자, 이거 지금요. 덕타운님, 장타운님 다 지금. 다 저 멘토예요. 제 멘토예요. 제 멘토인가 하면요. 아, 제가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제가 묻잖아요. 물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거리죠. 그러고는 대답하죠. 그게 제 멘토 아닙니까? 멘토. 자, 사람은 멘토를 가져야 합니다. 저의 멘토는요. 원불교에 처음 들어가고 제 멘토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저를 추천해 주신 추천 교무님, 또 대산종모사님, 제 멘토였어요. 참 제가 저 멘토 잘 듣죠? 아니, 저를 추천해 주신 분도요, 우리 교단에서 여성 세 번째 종사가 되신 분이에요.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 제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멘토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멘토를 정하고 사는 것이 뭔가 하면 멘토링이에요. 링, 멘토링. 아시겠죠? 멘토가 뭔가? 우리 멘토 가지고 삽시다. 오늘 말이죠. 이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 전부 제 멘토예요. 경선님, 저 멘토 잘하세요. 자, 이렇게 멘토. 근데 리버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역. 거꾸로. 역 멘토링, 멘토. 역 멘토가 뭡니까? 기존 질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멘토가 되고, 선배는 후배의 멘토가 됐죠. 그런데 리버스 멘토링, 역 멘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멘토가 되고, 선배는 선배는 후배가 멘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멋지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시대적 감각을 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요, 이제 이게 이제 리버스 이제 멘토 이제 이런데, 이 멘토를요, 잘 구성해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이 멘토를 잘 구성하는 그 이념과 사상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현명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거든요. 그 교법이 뭡니까? 자유. 자유 중에서도. 아이고. 지자버리. 지자버리 말입니다. 지자버리가 바로 뭡니까? 영멘토예요. 영멘토. 아이고. 우리는 지자버리, 지자버리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말이죠. 항상 높은 사람은 뭘 멘토로 삼는 그와 같은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지금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낮고 나이가 적고 직급이 낮고 한다 하더라도 영멘토, 멘토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리버스 멘토링 멋지죠?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영멘토링 거꾸로 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말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슬기롭게 끌고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와 같은 단체와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 말이죠. 자,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영멘토의 시대다. 영멘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자본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뭔가 하면 영멘토의 시대다. 자, 거꾸로 우리가 물읍시다. 야, 이런 실제적인 이제 생활을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이제 대목을 이제 공모하면서 그래서요. 이게 이 초역전의 시대에서는 이제 리버스 멘토의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그 되니까요. 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이걸 이제 이걸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는 뭔가 하면요. 혁신이에요. 혁신. 그래서 혁신의 첫째는요. 자기 마음 혁신입니다. 마음. 마음의 혁신이에요.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끝났어요. 사람도 그러고 집단도 그런다 이 말이죠. 집단도요. 조직과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변신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것. 자, 지금요. 그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것이 딱 나오는데요. 참, 대화, 그놈들이 답도 잘해요. 뭐 물으면은요, 착착 대답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과거 시대 사람은요, 도서관이 하나입니다. 도서관이 하나예요. 도서관. 그런데요, 알파 세대, MZ 세대는 도서관이 몇 개인가 하면요, 자기 안전자리에서 수백 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이 말이죠. 태블릿 PC에서 먼저 검색하면요, 착착착착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영멘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말이죠. 초역전의 시대다. 그래서 이 초역전의 시대를 우리 교법의 이념으로 멋지게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을 말이죠. 우리의 교법의 이념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강의를 제가 하면서 우리의 서품 지금 오늘 지금 강의 다 끝냅니다. 이 서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품을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드리면서 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마음만 부리고 일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종교에서 계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어떤 진의 그런 것을 인사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 원래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2: 서로 관계 원리 속에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은혜의 관계죠.
1: 은혜의 관계. 아, 네.
2: 서로 해독을 끼치지 않는 은혜 관계. 그런 은혜 관계의 관계성 원리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다 존재하고 사는데
1: 네.
2: 또 하나 있어요. 법질서.
1: 네, 법질서. 네, 네.
2: 법질서의 관계 원리 속에 우리가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건설적으로 살잖아요. 그런 그 두 가지 관계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순하면 좋지만은 반하면 역하면 거기서 최고가 나오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사회적으로도 파멸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러므로 생명체의 근원인 은혜를 알아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은혜 관계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1: 네.
2: 또 서로가 법을 지키는 법이라는 건 진리 아니에요?
1: 네.
2: 진리가 바로 법인데

0: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1: 네.
0: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계에서 법을 잘 지키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1: 네.
0: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특히 차리리타.
1: 네.
0: 차리리타.
1: 네.
0: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1: 네.
0: 또 법을 지키는, 법은 사회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니까.
1: 네.
0: 고를 불러드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문을 만드신 것이죠.
1: 아, 네.
0: 계문을 잘 지키면 은혜 생활에 충족하고 법질서에도 올바라서 사람이 평화스럽게 건설적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살 수가 있다.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계문을 말씀하신 것인데, 계문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다음 질문하시면 또
1: 네.
0: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그렇듯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그 본의,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0: 아, 그러죠.
1: 내놓으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 원래 그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차이점이 많지만은
1: 네.
0: 그중에 특별히 드러난 차이점은
1: 아.
0: 우리는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지사
1: 네.
0: 순서가 이래요.
1: 예.
0: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으로 본다면 정해계
1: 네.
0: 이 되어 있죠.
1: 네.
0: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정해 사막인데 우리는 정해계
1: 정의 계산. 네,
0: 사막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 점이 이제 종교의 본의가 무엇인가? 불교의 본의는 해탈력을 얻어서, 자유 해탈을 얻어서 도피한,
1: 네.
0: 피하는 세계로 가자 하는 것이 불교 본의거든요.
1: 예.
0: 피하는 세계로 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안이 어디냐? 차안이 피안이다. 그러므로
1: 네.
0: 갈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불운하고
1: 예.
0: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하는 것이 종교 본의가 아닌가. 그러므로 소태산 부처님께서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 연구 여론에 명확히 밝혔어요.
1: 네.
0: 정전에도 수양 연구 취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 연구 여론에 첫 말씀이
1: 예.
0: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제가 지금 88살이에요. 88살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더 젊다고. 그런데, 수양에 있고, 나이가 들수록 참그 말씀이 절실해요. 수양에 있고.
1: 네.
0: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수양을 하자는 것은 해두,
1: 네, 연구가
0: 진리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성품을 오득하는 데
1: 네.
0: 그 목적이 있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1: 연구의
0: 중요해요.
1: 목적은?
0: 성품을 오득하고 우주 진리를 깨닫는 것은 회복,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계문이
1: 네.
0: 회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 아, 네.
0: 예.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계문도 30계문 제일 끝에 보면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며
1: 예,
0: 그
1: 그렇죠.
0: 조항이
1: 네,
0: 있거든요.
1: 대표적인 것이니까,
0: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1: 네.
0: 아주 그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계문 의미가 참으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계문 지키는 건 소승이라 그러고 계문 정도는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 대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살도음이 무방반야다. 무방반야예요. 반야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의 대제적인 논리예요. 자유해탈을 얻어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안이라는 것을 저쪽으로, 이쪽 저쪽이 없어요. 세상은. 이론상이 곧 사언이고, 사언이 곧 이론상이고, 형상 없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고, 형상 있는 것이 형상 없는 것이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인들이 번역을 잘못하는 것이지.
1: 네.
0: 그런 세계인 만큼 개행이라는 것은 종교 초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현들도 심계를 두고 계문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문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 말로는 자급취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회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예. 초학자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돌을 구하고자 하고 들어왔는데 이 계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많이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0: 그러고 말 거예요.
1: 그것이 조금 미는 듯한
0: 예.
1: 아 이거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초입자들이 계문을 어떻게 존재를 받을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이 계시면
0: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1: 네.
0: 생각하는 것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돌리는 것이니까
1: 네.
0: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지요. 한 생각 돌리는 거
1: 쉽고도 또 좀 어렵고
0: 한 생각 돌리는 것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란 네. 말씀이지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계문이라는 것은 한 행동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한 생각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해서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계문이라는 것은 이거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본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해요. 세상에 태어나면 건설하고자 하고 그러죠?
1: 네.
0: 일하고자 하고 일 안 해봐요.
1: 네.
0: 몸살나서 죽어요. 또 한 시간 이상 쉬라고 해봐요. 그것도 몸살나서 죽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그 내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아서 형상 없는 세계하고 형상 있는 세계로 둘로 보지 말고 마음하고 일, 공부와 일, 공부와 사업 이것을 둘로 보지 말고 사람을 평가할 때 움막을 치고 이상스럽게 기틀을 잡고 수양을 한답시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1: 네, 네, 그, 네.
0: 그거 수양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 네.
0: 아, 우리는 원불교 정법으로 배우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도반하는 사람은 꼭 묘동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1: 아.
0: 무슨 수양이라도 큰 수양을 하는 것처럼.
1: 네, 네.
0: 근데 종교의 철이 들면 수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 뜨나 감으나 말허나 안허나 몸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항상 수양은 일미예요. 일미요. 아 그런 도력을 얻어야지 그래야 생사일려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생사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부길을 잡으러 나간다면 계문을 특별한 것으로 초보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거둬버리고
1: 네.
0: 누구든지 계행은 항상 갖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문에는
1: 네.
0: 술 같은 것은요 건강상 마셔서 좋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술 그거 자체는 그건 곡주 아닌가요? 곡차.
1: 네.
0: 아, 진묵스님은 곡차라고 했죠. 곡차라고 안 하면 안 마시고 곡차라고 하면 마셨어요. 진묵스님은. 그 감주 같은 것이요, 술은.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과하게 일으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타간에 이롭게, 자타간에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데 나만 이롭게,
1: 네.
0: 오히려 저는 해롭게 이렇게 하니까 법질서를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타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대종사님을 처음에 배웠어요.
1: 예, 예.
0: 배웠고 네. 말씀드리기를
1: 네, 네.
0: 기교에서 계문을 서른으로 갖고 서른 가지를 네. 갖고 있는데
1: 네.
0: 계문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속박을 주고 수자에게 억압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대중강에 나와요.
0: 그 나오지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대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오히려 더 많이 우리는 괴물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괴물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 괴물의 참뜻을 알고 아주 기쁘게, 아주 기쁘게 그렇게 수행을 해 닦아가야 할 거예요.
1: 근데 이제 괴문이 저 사람이 괴문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평가를 하는 그 평가의 대상으로 이 괴문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게요.
1: 이런 때는 좀 마음 자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인데 그것을 좀 확 돌려서 내 것으로 말하면 좋은데 꼭 너는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그걸 봐가지고 평가를
0: 그러니까요.
1: 하는 뭐 그 대상도
0: 그러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옛말에
1: 네네.
0: 저 사람은 성현에 비교하고 나는 중생에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1: 네네네. 어.
0: 늘 밖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밖으로는 뭐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정당하게 평가를 해요. 안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이 육군에 딱 가려갖고 정당한 평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상을 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못될 짓이죠. 어, 그럼 괴물에서도 엄격하게 그런 걸 못 하겠어요.
1: 네네네. 근데 그런가 하면 괴물에도 마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괴물의 마장이?
1: 예, 괴물을 지키고 못 지키는 그 마장이 딱 걸려 있는 데가 괴물의 그 마장이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추적을 해봤더니 저 자신들도 비춰보기도 하고 아 괴물의 그 마장은 남들도 다 하는데
0: 남들도 하는데
1: 네, 남들도 다 괴물 범하는데 그 범하고 있는데 나만 지킬 필요가
0: 없다
1: 이게 남들도 다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장 같아요. 마장도 아 그런가 하면 딱 한 번만
0: 해보자
1: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지키겠다. 예. 딱 그 놈은 딱 한 번이 계속 들어.
0: 아, 그러죠.
1: 이번에 딱 한 번만 한다. 딱 한 번이, 그 이제 딱 한 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0: 맞아요.
1: 아,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내일 못 지키면 모레 지키지. 그 내일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그 수행에도 맞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괴물을 못 지키는, 괴물을 못 넘어가는 마장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추어잡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0: 아주 그 잘 지적하셨어요.
1: 네.
0: 꼭 그렇죠.
1: 네네.
0: 계문 실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네.
0: 왜 그러는 것일까? 나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안 좋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1: 네.
0: 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일까?
1: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공부심이 좀 약하고 막 이런 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을 음력이라 그래요.
1: 네, 네, 네, 네.
0: 전생부터 우리는 오랜 전생이 있거든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거기서 마음으로 익혀온 습관력이 있어요.
1: 예, 예.
0: 안 하려고 해도 되는.
1: 끌려가는.
0: 예, 끌려가는. 그건 업력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 생각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아하.
0: 생각 이전에 내 정신세계에 물들어 있는 업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신이.
1: 아,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요 세 가지를 고치는 데는.
0: 그래, 근본이 그렇다.
1: 끌려가니까 이런 게. 예. 보다 보면 계속 범하고.
0: 그러면, 음력이라는 것이 어디 숨어 있냐?
1: 예.
0: 어디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해보겠다는 생각 뿐인데, 어째서 경계에 당해서 딱 그런 음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어디가 네. 있다가?
1: 네, 도대체 어디서 숨어 있다가?
0: 이제 그것을 불가해서 네. 음력은 무명 속에 숨어 있다. 그리 가르쳐요.
1: 네, 무명이 제일 문제.
0: 무명.
1: 예, 무명이 제일 문제.
0: 무명이 뭡니까?
1: 예, 무명이.
0: 깨닫지 못한 마음.
1: 어두운 마음.
0: 어두운 마음.
1: 네네네.
0: 지혜롭지 못한 마음. 지혜롭지 못한 마음 무명은 뭐입니까? 늘 이루가 공부를 당해서 연마해보고 깨닫는 마음. 정신수양을 해도 수양은 연후에 깨쳐야 하고 작업취사를 해도 취사는 연후에 깨쳐야 하고 사리 연마를 사리적으로 궁굴리되 궁굴린 후에 깨쳐야 한다 말씀이죠. 정신적인 깨달음, 이내 평소에도 늘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네네. 계문을 지키지 안 되는 것들이
1: 네. 엄력, 제 생각을 못 했는데
0: 그런 성성한 깨달음이 예예. 안에 계속해서 내재해 있지 않다. 그럴 때 그런 습관적인 엄력이 나온다.
1: 그 엄력 이크로 또 무명과
0: 무명. 그렇습니다.
1: 무명이 업을 어처구니 없이 짓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무명이 아, 이런 건 무명 일을. 때문에 어. 이 무명 때문에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3대력을 들이대지 아니할 부분이 하나도 없나 없나냐 그랬거든요.
0: 그랬어요.
1: 이런 교리적 기본 베이스를 네. 정확히 알아서
0: 그러죠.
1: 어쨌든 간에 계문을 뛰어넘어야 계문을 뛰어넘어야 대종사님 말씀대로 성불의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결심을 하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고 말고 그러니까 그래 사막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사막 병진 공부를 네, 네. 그래 하는 거예요. 꼭 사막 가운데 하나만 유명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고 사막은 반드시 세 방향에서 고를 갖춰야 네, 네. 고를 서로 비추어서 수양은 연구를 비추고 연구는 취사를 비추고 취사는 수양을 비추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위대한 힘을 얻을 때까지 참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 해소가 되겠죠.
1: 네. 그리고 이제 그 교도와 비교도 그런 차이도 좀 일반 교도는 일반인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이제 그 대중사님 말씀도 계시는데 입교를 해서 교도가 돼서 저기 계문을 받았다고 하면 내면적으로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어딘가에 하나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속에 아 내가 교도지 하는 게 탁 뭔가 이게 마음에 하나가 박혀야 연고도 좀 다 뛰어넘고 이제 핑계에도 이유도 별로 없어지는데 아 그렇지 내가 이제 교도지 요 부분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0: 그렇죠.
1: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0: 이제 우리 집은 출가 재가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계문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하나는 죽음이에요.
1: 예.
0: 나는 죽는다. 결국 나는 죽는다. 어? 그래요.
1: 결국 간다.
0: 그 하나는 지금 받는 고. 이 고가 어디서 왔느냐.
1: 네.
0: 고를 받을 때 참회 오지 않아요? 참회해요. 참회는 눈물 없이 참회를 못 하지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 참회를 할 때 그 고의 원인에 대해서 잘 깨닫는 바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사람이 살면서 괴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맹꽁이 봐요.
1: 네.
0: 맹꽁이는요. 그 흙탕물 속에서 맹꽁맹꽁 하잖아요. 맹꽁이 노래가 행복가예요. 나는 행복하다 노래예요. 그것이. 그럼 맹꽁이 진영이 무엇을 행복해서 행복가를 부를 거예요. 자기 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고를 느껴야 돼요. 고를. 우리가 법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현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품을 비추어 볼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달아서 거기서 등력을 해야 아 참 계문을 지켜왔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1: 네네네. 이렇게 이제 지켜야 할 것과 안 지켜야 할 것이 본인이 있는 이제 교도가 되거나 수도자로서 이제 딱 분명히 무엇이 하나 서지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한 병고를 넘기면서
0: 오, 그러죠.
1: 한 그 두세 달 고생을 좀
0: 한,
1: 했는데
0: 한 고비 넘기셨어.
1: 네, 네, 한 고비 넘기는데 그 딱 돌아와서 제 방에 와서 헌금금 봉투를 보니까
0: 오.
1: 8월, 9월 기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8월 달 법인절 기념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제 첫 번째 발견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은 오늘부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금 봉투에다가 기념비를 다 챙겨서 재무부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퇴원한 날인데 이렇게 납부합니다. 했더니 그 직원 교무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아, 인편으로 보내지.
0: 스타가 되었구만.
1: 네, 그냥 오셨다고. 그래서 그 저는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자고 하는 게 제가 좀 서지면서 계문도 그렇고 그런 그 법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고를 느껴봐야 했듯이 제가 이번에 병고를 넘기면서 조금 말하자면 좀 조금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좀 그런 게 제 마음에 이제 그 근성이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업력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는 그 업력에 끌려다니는가 그 다음에 그 무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제가 참 크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큰 기쁨이 제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단력 있게 잘 하는 것이 계행인데
1: 네.
0: 제일 권장하는 일이 복을 지어라.
1: 네, 복.
0: 복을 지어라.
1: 네, 네, 복.
0: 복같이 좋은 것이 없다 이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태어날 때부터 아, 복이 있어야 살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관념이 꽉 절에 있어요.
1: 네.
0: 복.
1: 네, 네.
0: 그래서 계문 가운데서 복 짓는 계문이 절반 차트 다 과반이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0: 아까 그 교단에 올리는 헌금금을 빠져서 꼭 내가 이걸 실행해야 될 것을 못 실행했구나 해서 다시 실행했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1: 네. 네, 네, 네.
0: 복이에요.
1: 네.
0: 복문.
1: 네. 그런데 그 마무리로 이제 고물과 골통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0: 비교할 만하지.
1: 예, 예,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골통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재된 철학과 품격과 예술성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0: 피신하고
1: 이놈은 고철 속에는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0: 네.
1: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살다 가는데 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가져서 그래도 골통품이 돼서 가야지 고철이 돼서 가면 안 돼. 그것은 계문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키냐 계문을 내가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조정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사님 오늘 말씀 받들면서 더 전절하게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신심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으로 업력과 이 무명이 끌려다니지 않게끔 단속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 30개문 전체 내용 중에 연구가 꼭 다 들어있네요. 그 보통 보면 또 특히 많고 이 연구를 과연 그냥 방임하는 데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니면 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그 연구를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의 고로 이렇게 조금씩 다 넣어놓으셨고, 특히 이제 그 보통급에 이제 연구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본유랄지, 수도자로서 그 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보편적인 그 개념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종교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있지만은 네. 교문을 다 열고 있는데 많은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
1: 네.
2: 노년, 장년, 청년, 소년까지 총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정확하고 밀접한 그런 종교 교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러므로 연고를 붙인 이유 가운데는 첫째는 대승적인 좀 폭이 넓은
1: 네.
2: 회상에 많은 중생들이 제자들이 모아서 공부를 하는 이런 회상을 만들려면
1: 네.
2: 문호를 개방하려면
1: 네.
2: 그 중생계에 참 차등 많은 중생들을 다 포용해야 되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네.
2: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 종교가의 계문이 혹시 그런 점이 있거든요.
2: 아, 그러면요.
1: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2: 네, 네. 우리 교단 대종사님 모시고 사는 대중 가운데에도 말 안 듣는 제자가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했죠.
1: 네, 네.
2: 대종사님. 이 제자는 천불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회상 운영이 방해가 되니까 그냥 좌행자지로 하니까 대문사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회상을 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자 이렇게 말이 됐느냐 하고 부정을 내리셨단 말씀이죠.
1: 네네.
2: 그렇잖아요.
1: 네네.
2: 이렇게 대중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나로 보더라도 나도 너가 과연 참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냐.
1: 네.
2: 편협하게 어디 쪽을 대는 그런 작은 그릇이냐.
1: 네, 네.
2: 이걸 볼 때 연구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첫째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붙었다. 그리 보고요.
1: 네, 네, 네.
2: 둘째는 진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1: 연구에는.
2: 예. 네. 그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려들이 총칼을 들고 나섰잖아요.
1: 네.
2: 그것이 정당한 일 아닙니까?
1: 네.
2: 스님이지만
1: 나라를
2: 위해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그 연구가 아닐까요? 그 연구가 있을 때 나라에 망을 들이마든지 산 속에서 지키고 앉았다면 그게 수도인인가요? 그런 연구는 진리적인 연구죠.
1: 아,
2: 진리에 계합된 정의로운 연구. 연구가 수도 없이 연구 뜻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네.
2: 제일 첫째는 양산종사님 얘기 나와요.
1: 야.
2: 우리 중앙총부에 과수원이 많았어요. 과수원이 동서남북에
1: 예, 과수원이
2: 6개 이상의 과수원이 네네. 있었어요.
1: 복수가 많았었습니다.
2: 양산종사님 그때 산업부에 계셨거든.
1: 네.
2: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나도 경영을 해봤지만은 유황압제라는 소독을 해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막 새싹이 나고 그럴 때 또 소독을 해요. 복숭아 나고 버러지는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런 놈이 와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냥 금세 잎사귀가 다 죽어 버려요.
1: 아유.
2: 그때 네.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양산종사님이 소독을 했다. 그러자 이만 떡은 버러지가 뚜뚜뚜 막 떨어지네요. 땅으로.
1: 네네.
2: 하, 이 일 어쩌나. 복숭아 나무가 한두 가지야 돼요? 1,000평 넘는 과수원에 말이죠. 복숭아, 그거 다 소독을 하면 버러지가 몇 마리니까. 그, 소독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수행자가. 그래. 대중사비가 살았어요. 어찌하면 되니까. 여기서 첫 말씀이, 걱정 말아라.
1: 아, 예.
2: 네가 공심으로 말하면 업이 너한테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1: 네.
2: 공심으로 하면 제업이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 네.
2: 이것이 진리적인 말씀이다, 말씀이죠.
1: 네, 네,
2: 연구예요.
1: 네, 네, 네.
2: 연구라는 것이 그냥 대중을 흡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진리적인 뜻, 저를 천도 한다든지, 저를 제도 한다든지, 저를 진급시킨다든지, 저에게 은혜가 파급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진리적인 관계성이 있으니까
1: 네, 네.
2: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1: 네.
2: 하루 이제 제가 수의단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승사님이랑 같이 이제 회식을 해서 이렇게 끝나고, 고깃국을 먹게 됐네요. 크게 웃으시면서 그러죠. 아, 이게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1: 네네네.
2: 어? 고깃국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그 연고요.
1: 예.
2: 연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대중사님께서 산업부를 가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꼭 그 앞에서 쥐가 한 마리 다 나머지가 발로 팍 찬 거야.
1: 네네.
2: 아. 아, 그 쥐가 죽어버렸네. 찼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하필 대정사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우스스럽고 당황했겠어요. 아. 초조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가 공심으로 공사를 더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1: 네.
2: 아, 그런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 실수보다 훨씬 더 공익에 유익된 일을 공부를 하고 사업을 했다면 그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1: 네.
2: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거라 말씀이죠.
1: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원불교가 한반도에 국집된 종교가 아니라 그 사막과 그 고원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식생활이 사육을 먹지 말며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고가 붙어 있잖아요. 야, 대중사님께서 이런 나라까지도 이렇게 보듬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각국의 그 유명한 술들이 있어요. 영국은 이제 그 위스키가 이제 영국은 이제 또 최고의 술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꼬냑, 꼬냑이야. 프랑스는 또 좋은 술이고, 그 독일만 해도 이렇게 어쨌든간에 손님으로 가면 일단 맥주가 나오거든요.
2: 물같이 마신다며.
1: 예, 그러니 향상법사님께서 국내에서는 맥주를 입에도 안 대셨는데. 독일에 오셔가지고, 저 이제, 이게, 교도님 댁이라든가,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늘 맥주가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냐, 안 먹어야냐. 그러시다가, 한 모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연고를 안 붙일 수가 없다. 그게 일반화 돼버렸거든요. 독일만 해도 맥주는, 물하고 맥주 같이 분류돼 있어요. 바트에.
2: 오, 오.
1: 술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그렇구나. 술로 보고 이게 음료수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 대종사님께서 그 이렇게 사육을 먹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의 연고를 붙임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깨닫으셨구나.
2: 그러셨어요.
1: 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연고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것인가. 그게 늘상 이제 또 와서 마음에 닿기도 했거든요. 그런 그 음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연고를 어떻게 훌륭하게 잘 이행할 수 있을까.
2: 아, 그러죠. 네. 계문은 하지 말라는 조항은 하지 말아야 건강에 좋고.
1: 혼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2: 사탄간에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인간적인 낙, 인간적인 낙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극락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낙을 인간 낙에다 붙이면 안 되죠, 이제.
1: 네.
2: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낙에 붙이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슬하에 담배를 피우는 제자 한 분이 있었어요.
1: 아, 네.
2: 이게 제자들이 이제 눈에 좀 거슬리죠.
1: 그렇죠, 좀.
2: 대중 앞에서는 못 피우고 몰래 조금 더 피우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담배를 안 피우면 조금씩 피워야지 안 피우면 건강에 큰 해가 돌아와요.
1: 아, 네.
2: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으신 거예요. 너는 피워라.
1: 아,
2: 그러신
1: 예,
2: 거예요.
1: 예, 네,
2: 예.
1: 네.
2: 그 연구예요.
1: 네.
2: 건강에 좋다면 그 약 아닙니까? 약이요. 어. 너는 피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 연구예요. 아,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파급되는 거.
1: 예.
2: 그걸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전반 세계를 이룩되는 거, 이거는 다 연구지요.
1: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2: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연구라는
1: 네네.
2: 것은
1: 네네네.
2: 작은 것을 큰 범위로 생각하고, 어? 자기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한 소속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그 꼭 필요할 때는 해야지 어떻게
1: 네네네.
2: 하겠어요?
1: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넘어갈 때는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아주 뭐 참 그냥 좋을 것 같은 말씀이십니다.
2: 아니죠. 상산종사님께서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가셨을 때예요. 구두를 신고 가셨단 말이에요.
1: 아 예.
2: 아니, 까탈스러운 스님 한 분이 선생님은 어때? 중생의 가죽을 입으셔서 신으셨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스님이 원불교를 좀 까칠게 본 거예요.
1: 예, 예.
2: 그 누가 그걸 트집을 잡을 일입니까? 근데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것 신었는데 뭐 말이야?
1: 아이고,
2: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신었는데 너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차별상을 떠난 대승적인 경지입니까? 그 꼬물꼬물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1: 네네.
2: 참, 그런 그 아주 수승한 탁 한꺼풀 벗어버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고지요.
1: 네네.
2: 연고지요.
1: 어릴 때 그 옹달샘 그런 것을 좀 보는데, 조그마한 샘에서 이제 옹달샘이 물이 다 차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2: 내려가.
1: 그럼 내려간 님이 거기서 다 차면 또 다음으로 내려가고.
2: 내려가고.
1: 야,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통급에서 물이 가득 찬 때, 그러니까 연고든 뭐든 다 잘 지켰을 때 그 다음으로 특신급으로 내려가고 특신급 때도 그 옹달샘에 물이 들어와서 실답게 못이 다 가득 찼을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도 그러듯이 30개문을 벙벙하게 그냥 이렇게 갖지 말고 본인들이 교당에 다닌 연조나 이런 걸 봐서 나는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지키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2: 그렇습니다.
1: 예, 가지면 그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때 좀 주의사항이나 정진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2: 아, 그런가요?
1: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유,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계문을 지킬 때 우리 옛 선진들께서
1: 네.
2: 평띠기 하자 그런 아, 말씀 유행으로 돌아다녔어요.
1: 네, 많이 받들었습니다.
2: 평띠기
1: 네.
2: 하자.
1: 네네, 많이 받들었습니다.
2: 이게 계문을 범범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1: 네네.
2: 하나하나 딱 집어서
1: 네네.
2: 이것만큼은
1: 네네.
2: 토를 띠자.
1: 네.
2: 이것만큼은 하나 토를 띠자 해서 네. 착착 이거 평띠기 하듯이
1: 네.
2: 실천에 가면 그 참 묘한 거예요. 네. 하나를 띄면 그 실력이 네. 저기까지 파급돼요.
1: 네.
2: 둘을 띄면 그 실력이 네. 저기까지 파급되고
1: 네. 네.
2: 이렇게 해서 보통급을 참 띄면 네.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보통급 10개만 띄면요.
1: 예.
2: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1: 예. 아, 그러면요. 그거 중요한 거 다 들었습니다. 예.
2: 네. 그래서 이제 특진급 올라가고 본반 상진급 올라가는 네, 네,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해보면 이거 할 때 저것도 되고 저거 할 때 이것도 되고 이거 할 때 저것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거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고
1: 예.
2: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런다는 상념은 갖지 말고
1: 예.
2: 전체적인 통 개념 속에서 괴물을 실천해 가되
1: 아.
2: 평등기적으로
1: 예, 예, 예.
2: 꼭 이것은 해리라고 아주 작심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1: 예, 예.
2: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1: 좋은 방법을
2: 예, 실행해 나가면 그 실력이 쌓여서 네. 쌓여서 꼭 이 교화 실력도 그래요. 교화 실력도 아주 미미한 교화 실력이지만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주 능력 있는 교화 실력이 예. 나오거든요.
1: 네, 네.
2: 처음부터 교화 실력이 있나요? 아니라 그때 그것을 경홀이하면
1: 예.
2: 작은 것을 경홀이하면 그 사람 성공 못하는 거예요.
1: 아, 네.
2: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작심을 하고 평띠기처럼 해 나가면
1: 네.
2: 그것이 이제 큰 아까 말씀한 대로 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네, 네. 큰 대장강을 이루는 것처럼
1: 꼭 그런 것
2: 꼭 그러는 거란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 30개 문을 계산을 두셨잖아요.
1: 네.
2: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1: 평띠기라는 말씀 이제 저희도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2: 그렇죠?
1: 들었는데
2: 네.
1: 그때는 왜 마음이 와서 걸리질 않는다 아니 늦은 나이에 걸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데 30개월 이제 다 이제 웬만히 됐다 이제 법경 항마에 이제 고른데 고른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2: 아 그러군요.
1: 많이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대중가님께서도 신계를 신계를 갖는 것이 전단이라 그렇게 했는데 신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2: 신계는 기본이 탐진치 삼독심을 네.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1: 아 심계가
2: 심계가 네. 탐심 진심 치심.
1: 그러니까 30개문의 전체 대장이 3대장이 탐진치 아닙니까?
2: 그걸 마지막으로 딱 떼는
1: 네,
2: 거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저는 이제 심훈이라고 해서 마음 심자 훈계 훈련 훈련한다는 훈자 심훈.
1: 아 심훈.
2: 어,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은 조금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1: 네.
2: 이것이 내 일상생활의 공부 모토예요.
1: 네.
2: 그런데 계문을 지키거나 솔성여론을 행하거나 무슨 법을 지킬 때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1: 네.
2: 심계.
1: 아, 네, 네, 네.
2: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목표의식을 딱 세운
1: 네.
2: 그것이 큰 작용을 해요.
1: 예.
2: 이것을 실천해도 안 되는 것은 속에도 업력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의식을 딱 세우고 자꾸 목표의식을 되새겨. 되새겨요.
1: 네.
2: 소가 염물을 먹고 또 되새기듯이
1: 네.
2: 소는 풀만 먹고도 살이 이렇게 쪘지 않아요.
1: 네.
2: 그건 되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되새기 때문에.
2: 아, 이걸 자꾸 목표의식을 세워서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파급돼요, 그것이. 힘 안 데리고 돼요, 그것이.
1: 되새김이?
2: 그러면요. 그 이제 불가에서는 염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염불은요. 남아비사보다 중요하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생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는요. 나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은 못 해요. 후생을 오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1: 오셔야 인연도 좀 만나고.
2: 대종사님께서 크게 꾸중하실 말씀인데 꾸중받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원치가 않아요.
1: 근데 기간으로 보면 그건 찰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쉬고 안 쉬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개념만 가지고 계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법문에 있어요.
1: 네, 한 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2: 예, 네, 법문에 몸을 받지 아니하고
1: 네네네네.
2: 수양에만 전념하는
1: 네, 주의하니라 그 말씀 계십니다.
2: 그 말씀 있지 않아요?
1: 네.
2: 본문에?
1: 네.
2: 그거예요.
1: 잠시 멈추다 오시는 것이죠.
2: 그렇지. 삼념화가 돼가지고 늘 그런 정신으로 챙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력을 후생 오더라도 그런 실력으로 와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장담은 않지만은 그렇게 의식을 그렇게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1: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아픈 얘기만 한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시간 마취가 돼 있었어요.
2: 오, 예, 그랬어요. 4시간 동안. 예.
1: 4시간 이후에 이제 눈을 제가 뜨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4시간 전하고 4시간 후는 저는 생사의 바다를 한번 건너왔다. 그런데 세상이 그대로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틀림없이. 아하,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따라오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확 느낌이 왔어요. 4시간 후에 와서 또 보니까 그것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프면서 그 대종사님 생사 본문이라든가 아주 그냥 공부를 제가 짱짱하게 좀 했어요.
2: 저 대학교 다닐 때
1: 네네.
2: 전원배 철학 교수가 서양 철학 전공자인데 그분이 유학을 할 때 전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1: 아.
2: 그 옆에 있는 전봇대에 딱 붙어잡고 절도를 해버렸어요.
1: 아하.
2: 그래서 기절을 했죠. 하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깨났는데 아까 그 심리와 같은 거예요.
1: 예, 예, 예, 예.
2: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네? 이 전원배 교수 강의 주류가 무신론자예요.
1: 예.
2: 응? 무신론자예요. 그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을 기조적으로 해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철학에 그런 정신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몽원주사를 맞고 들어간 상태가 죽음 상태가 아니에요.
1: 그렇겠죠. 잠시 쉬는.
2: 네. 영원히 육신을 이탈해야지.
1: 네네네.
2: 육신 속에 있으면서 몽원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죽음이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 업이 어디 가겠는가. 거기에 또 다시 연결이 되지.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죠.
2: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 이 몸 늙어서 이제 골수가 다 쇠퇴하고 의식이 쇠약해지고 이러니 후생 와서 새 몸으로 새 정신으로 공부하고 공부도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2: 그렇게 가는 것도 훌륭하죠.
1: 네, 네, 네.
2: 그런데 지금 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1: 네,
2: 있는데
1: 네, 네, 네, 네.
2: 연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개념적으로 자기가 목표의식을
1: 네.
2: 서원을 어디에 핵심으로 종점을 찍고
1: 네.
2: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고가 될 수도 있고 연고가 안 될 수도 있고
1: 네.
2: 그런 것이죠.
1: 네, 네, 네, 네.
2: 설사 사람은 저런 왜 저런 거 하느냐 말은 그 사람 목표의식은 딴 데 있다면 그 연구이죠.
1: 네네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렇게 그 이제 불가의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는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면은 그리 물들기 쉽지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할 일이 못 되죠. 근데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2: 그 말을 한 스님의 뜻도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1: 네네네. 네, 네.
2: 그와 같이. 서원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죠.
1: 네네네.
2: 큰 그릇이 된다면
1: 네네네.
2: 연고가 그 가운데 무엇이 연고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1: 네네. 이번 시간에 연고, 계문에 대한 연고 말씀을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말씀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마웠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학인이 사르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하지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근심과 걱정을 나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돌을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0: WPS
1: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챙겨야 할 마음과 또 경계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회상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걱정스러운 일은 앞장서서 함께 걱정하고 알뜰히 챙겨 그 해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